0: 임나 댄샤 소나치 퇴토 통크 퇴럽사베 펑샤오 냠용 균형타 폐계단해 람스웨치 시사르트타 내게 지도야 보스티 정군한 견더 세워타 내게 수십 채토 게머 총코니 도보타 추마쇼 코니 라야크 시림 레치발 투골탕 참용 체디 삼베 신내초 피숨 소소 도타 심제 세로 첸해 정치 레네토 로즈딘비 샤샤카 야부족규 튕긴 저거베 내송나오시 용법 용콩 칸저 유바타 로치의 용법 카세 유바 능미 카세 유바 강의 강 유바 시림 레치베 레갈 로고부 유민제는 투골 첸보나시 사쇼 칸도 피피안 후창 생기 망소기 투이킴투 피피 유바타 나치소 바상치시타 총원벤티 치리청타 편소치리 댄시 원두 원두 뱀부소 망소기 김토 뱀네 김상기 용법 용콩타 퇴기 소외 내수리 캔도 나오마세 강의 가리 유미 근지 십자 나주 당탕 시슝키 시슈 상표 협조타 러샴호 레르 준비 라니르 딘헤 디기 딘비 소와 쉐싱 휴바 캔도 슝치 후창성키 탱기 디기 딘비 소리 중퀘 캐슈 딘비 지소 정도 넘도키 외세 퇴비 캐바성신 강령 외회 昌明积极熟悉习近平他党中央企图过什么影响训练确信电不他养别加别企体位极度电别错对过些送至狂企切真前企切得不切提桂南前企微落米贴球文国级别蓝水团决前黑桂南大西亚不起不他微落天年期为年次我三先到他我三年文国切提若求切得团决那批用切亏
1: 天空的列车系统内状况变小，配件修线动态，新装的两列卡多片单内，预报团队内，开店团队配件动态，新装的其创大队内，南极归秀票切块，在内将单追秀切单内，拥抱潘林永为特朗加切相个他，新装盲测人鱼图列秀图个他，拥抱亚不永久归的单内，列车列参起集团创设组织护他切套，创设票用内他给永久归的动态。
0: 西林列车被盲测团认图，西区赛道塔，团委目前都不前黑。盲测的团委列车塔，刚一塞入车的，盲测的老爹是他，一切确实行动确实怪些松不实。他自从探杆乘坐第几个人下，古昌生气，哭就托他们去坐看到西镇路塔。第二克拉斯瓦永开盲测塔，在这里面能够，赶紧选择了透过前黑，军前面板军团配件单位军团去了动塔。我刚去看盲测的列车塔，配车切块。 创作面被线下老乡起手切断它，来回出差空投当天，盲测村儿特别为免去确定协助出国边内送闹事。现在从这儿，感谢感谢切断我所协助切断它，现在联系六三六零头胡昌生气，使用我所协助苦口切断它，老乡组军切断少了都心闹事。况且，亏空的列车系速不它，他一起儿过一起被专门组军切断命呢，从古马镇起手切断它。
1: 培训起来结束切球团建前台，从你偏这切断他，干部球就得第二单托，切断南京切球切断台，偏这动会归秀票切块，过一老年切球军校前台，日前组长也不切不他，边角堂几撮偏这动球靠位，切来几柜他，日前归这切球明台，团老皮送两岁丁十切不他，切来堂在南京西点不铁位毛所用切块。
0: 感谢老师，老乡也不切别空气他，三路滚雪去空气，草也空气界也不加不切的，铺墩不垫不足不他，狗妹去老多不了，寻点解题，起来写起也不教不他，起来去抢在拖着单来，女生的谈他，三路去损修票切过别，内送闹事，工会猜他认为垫不，助手科技得行了，连土撇撇不着。
2: 萨托尔当他有些的七级列车。老个中间，南家这种普门长滩乡去，是不拖车，恰用米阿东送的团聚团送司机邀请。普门长滩乡去，坦桑阿东康去，密码年多不谈，来了年多不错。罗马第个了，来年电送车去。阿东康去，当这位书记，罗宾把你们点进去。 是否脱手机坦桑列车司机的用具日需票务堂？况且本卡给你车辆坦桑送我堂，忙做了平板专题。那边有名脱他们年多别黑山南大街跟着主线有事。年多也没在走路了，你们现在就用给票券单给列车票单票。第二，你们现在去是否脱为坦桑所列车电送汽车我这收银？普们抢单相托罗基呢？哪个先不讲别年长的？你年纪来给就有不堂？ 苏龙对此，龙潭区建设协助杨生的面前，铁塔部考虑安排，第一个来年电送汽

0: 텐소로 강에 침부 수익요. 캐롬타 저리 레도 방송 지역이 파르투 포마 장단 상내 요타 슝람 쿠엔요 부메베 쿠요콘 망치와라 강탄 마르 90 제발을 꾀고 입시 난가제 좀 포마 장단 상 탄잠 각동 강키 땅지비 수지 로브된 바 님의 견센티 랑제메게기 탄잠수 튜균 90 지급기 랭겐 조니 난주 탄잠 쿠콘수 지밀립 유미 대주 대기라 디가라 추소사 망보 유베 균통한 주 콘솔로 그거 유치 로그램 지기규 튜균 지찬에 세워 버버타 사과 치부 디기 제치 숨마시 균토 세버 토규토 대비 긴케 님의 견센티 어떤 나고 교와타 저도 개바 류시 깜부치 차 유종 테니 콩키 랑주 교르미기 탐자 댄슈 디기마시 님의 견센티 포마 장단 상토 세버 토체 미가동 하 유종 미망부 디가라 레니 댄송 지기 유베 제치 신도 중지 人一天, Lobson Cheva, Yongdu, Chimachungwe, Dagda, Kugupti Ra Chungshi, Sumashi. Puma Changdan Shangtu, Mayungkong, Nima Gensenki, Najiso, Loja Zong Tan, Nankazi Zong, Tanzam Nakdan Kangtu, Lega Cheshin, Loma Shirim Tu, Lega Chebe, Nyamyung Yube, Tiga Lipchi, Che Tu, Sadu, Bungati, Lega Tan, Samju Tubipshi. Nima Gensenki, Puma Changdan Shangtu, Lipjiki, Pacha Tambuti, Legun Ti Nanki, Lero Sama, Hursim Chimbu Dubi, Tigara Dundu Chimachung. 통말 능미 디가 용규로 인자비로 마치바니 다제 정이 시지도 증기 유배 로대표 레가치 투기 두치 숨어시 나동 칸키 당지비 수지 시긴배 니먼 겐젠키 심니 유규 터순 봉가테 네체네 레튼 주핀 유시 미마니 도바타 레로 니도바 미뉴아시 통말 창아치 신 수노 메단웨 사디 쿠유 마츠바타 퍼유 전부 소기 네주 망부 등기 유배 공키 다투 코조타 샘단리니 강에 타 뉴슈 세로 제디 장마르 심구르 침부치 유시 난가지종 포마 창단샤 탄잠 악동 칸키 미마니도바 우회기 나조 디가 레비 님 탕보티라 로드윤 바 님은 겐체 참바게도 이내 콩키 안소로 녀간 소응어 쩌나오 마세 안소로 닝메 제충 디내 콩키 렌귀기 서부토웨 레공티르 용규 리슈표와 시지 문에 이란 침부기 중시 숨어시 님은 겐젠키 렌귀토와 포마 창단 상토 탄잠 댄송 제발 용어 마세 대외경 공기 시림토 시초네 망초초 셰주호다 주바테라 군기 예랑슈기시 보면 장단상니 사제치시 멘볼뉴웨카라 조바초 카도토네 유베 니마겐첸키 레로츠니체티 뒤김난 꾀네 망초초 튼지탄초의 강의 시도 시브체티 강의 유베 김찬라 조그람치 유시 보면 장단상 나무치 총주 주미 비마튜주기
1: 페르소 주제는 로이네가 가셔 친구 나도 다지 강해진데 간토기야 코나 속에는 계세는 능요 사주 가서는 거기든데 지진 대신 능요 와스
0: 로자네 덕룸 파타 디네 포먼 창단 샹파라 니마 겐첸키 응아지 파르숨토 탄삼 퀴토 시초네 랑겐 증주 제신 유지 콩키 베드 니지 제바규 나동 칸키 미마니 도바타 레로 년도 바 창면 랑조 제수 비오타 겐지 차도 코네 매개기 탄잠 댄리 용규로 송종 최신 유시 님은 겐젠키 만주 탄잠 댄송 최삼 댄리 중요미라 개디 르비 조체 모튜티 개가라 레니 댄송 젠디 두치 숨마시
2: 데글레 쿠네 네스베세 제세 니시 드윈히 콜시비 청제 뇽송 점초 검가바 항저 루 주주체 점초기 개지 비리 냠레키 레데 되신 장종기 트임초바 점초나 시온해 曾经要从其以往抽修他丁秀问把切不他传媒娘们来了从这三不特别培养检查了大碗用钱忙不预不他团结了土国企业忙他铁东看下出去退不去铁东看下极度托四归他从今儿短期铁点行学团结从个预不他作用品快乐西部从追他查着村撒对行学团结起不个他人年能团结这些天撒对团结起从这从浪加给他
3: 这么说清让兄弟开来去苦个疼心前天集团全面他从团别人呼他前去给用给萨斯卡内用为牛竹送不他查到从团内电索去起来忙不团在去参西他娘来其他先到十只七八马赛团在去从他从浪向吧光给操作节了明天全面顶十七八他起来看起去三月外数娘来对团向来撒团团线了特为阳性加起为冲不得去当过我妈拉去
2: 白头七角牛床原来对咱们养钱不给不他陆队团来领亏所做学品列请白给七角牛床所了头骨钱用一些送不着平常亚洲滚部电堂现在参与公司列金金动挪不停出金 표정 키네를 높정 시바타

0: 거 아니 차시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멘 넘기네 경주 쓰는 누구에 경주에 돈도 더 나지 지금도 캐나리아 닥다이캬 돈도 깨지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커 제요 말해
0: 신부시 동안에
2: 예 암라가 쓰는 동안
0: 땅 안에 저거 떠지 구다 토부민도
2: 아지 암라가 쓰는 부다 허르다 계란 인기자 대시다 칼라서 뒤 매배 클리 클리 대기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시리디게 카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수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롱네 네로도 다체는 텐동안 주 토나치고야 카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주 넘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 치고야래 마고 시라요지 클리 클리 대기비야 타 캐나도 이네레다 시리유드양 케치마슈야 tendongan chu siri da tin de chola ma da ya tha kala se cha be jilang chu su sin da de lian che da zong tin de jia yu me le nao dang gu da
4: se amla
0: amla sun da le de bi na kala se de mone ku lu mo gu shi da yu bi da
2: mone ri da
0: ta ngai yi ne le ta de ne ju chi dan je kum shi ya wo chi jia bu chi gi yi ba la
2: ya ji ya ji ne bu gu di ni le ya ge chi ye ro ku lu din zo dang ran zo su jiao tao mo ba da 여러분 쓰여져 털어 탈비던 그뒤 체리다 튐보다 뒤단 지역이 좋아 계단 지르다 계란 주신 승에
0: 레세벌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그란서 클래식 뭐 뜸나 다그럽 쓰이샤 먼저 뒤가 철라 마담치 장마야고 싸도 용어도 게
0: 레세벌라
2: 어어
5: 신부시도
2: 오네
5: 제장님 신부시도 철라 마담치 양치소 아
0: 레세벌라
6: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熙年把穷多当年，南下军队呢，谁也出来没当我谈，谁也给缺点他，点在了托南去吧，缺当去路了，也让给孔熙加过节难过。

0: 제로 제로 책동 개개 주민 직류 다와 중립에 체두라 양결 세규 인배 롱된다 다와 카시게 지라 딱제 제바티 문순토 댄바르 주바시 가우스 콩키 급티즈더티 퇴잔시도 규르미네 퇴원소 콩급티디 지개배급 탄데팔라 시엔슈베 즈덥시기바타 치 충이 규르덥시바 사르도 준바시 제로 책동 개개 주민 안류 다와 주베 체고라 가우스 콩타 어스토프니 닌지 체브시 各地对高斯空气所谓九二堂电波西给你对于人归呢空了吞击价位不论是威库公主不论是马克塞的气接着切东给给居民对于楼高斯空不论是威库堂看米这特米的球的高的给你的西设计都骗你差了那我是杨迪起路这么细不细了高斯空气把了次列电波堂今天推最人不马国玩穷马不过你不给你谢马国玩杨次列电波西 在马塔别七八阿曼努修塔车位七阿曼爹呢得进马轮别参呢提养几点七马送我是对最通通个拿了对马的起面送七列爹对高斯空东岸七面两百天呢没过不行是各地对高斯空帕玛尼给测试过对人一个超过人个罗松轮别不过绝呢娘都就不是罗中马高斯七列爹别熊没有床膜马纳塔年纪七不是听你别年纪七八天 高斯空心就没对区别过赞不知接着切东给给居民过了高斯空气旁边你见给南街过来归于过去熊行准不谈接着切东给给居民了高斯空气南街日边心就七三下年团我们接着切东给给居住罗内松高斯空气城市给那段先行的城路东西西边心就切不知空给居住地天呢一直接着电中长谈东西电着
1: 色是采集的所以接种忙不便呢接着切东也给你生意了高斯空了各本哈文罗金奇恰个西南不是空气成路东西铁了铁都怕被中介他我也说其穷你觉得不了心对切不是接着切东也给了高斯空一直一把哈将高瓦球呢空气包一了古路为成业几个呢长日边呢了尊敬他了替他的当不得奥吉列的念不住几岁热追其对见他给
0: 潘国鸟来为我们死活汤空气苏松一不洗给他急上不行呢提一家约你母铁只因卡给莫洗了穷我银把上不汤高斯空气包一了送不得奥吉列的没银别一不洗不洗月下去了天尼奥吉列的一不洗不来讲电子给吞别人心洗银把娘各地对空个一不洗不提奥吉列的一不洗不洗别多的洗别不汤接了有个人一不洗不洗不洗不洗
1: 心就是这天奥吉列的没银别一不是日本心就七本城市给人不杀不行对不是高斯空气他都落不可不连日本城市给国内心就七马克西五空气落日本他可不连日本西边别见人高斯也可不连日本七人用了卡罗九年我落日本心就给美国下不银西顶着那我是接着切东给给决定了呢接着切东给给送去索尼旅行呢 高斯空此地东岸持续给推个西空给阿姆拉接着切东给给决定罗的那坡地接着切东给给送去苏格罗此来带不他提来讲这么西北呢接着切东给给送去苏格罗高斯空给胸部节目样你也给送呢阿们我呢此来带不是罗军的提醒了空给军图阿姆拉达胸部拉大用切过别切特人都准备票了接着别连罗金去空铁的电池许呢 空当胸部里了锻炼骨质切约讲专门图本高的给人落进了修不是接着切东也给送去索尼罗高斯空堂外服你给三个来克布林人心去那段了心就切过赞不是空你应该修到接种孙别行克布林修给对接参加他三个克布林给参与界对于了空能你给他懂三个来克布林修的给克布了修的三个来克布林
0: 罗尼呢扛起一把十只眼呢点了拍不是有人给来个记不他金藏呢这么细别全给他对马的穷为忘记
1: 가우스 콩 퇴균도 셈미디 왔다. 콩로디 박비기 안에 닌지냐 년수만요. 제로 책동의 계경급 중 내가 루 다원 입에 치니 썩숨 니기 쇼과 민낭기 럽진기 정리부티 콩킹기 니지토도 대화를 니에도 보 통무 웬장 코랑기 레로타 니니 촉부 민낭기 셈나 지지파르 니니시

0: 其一级点差别国久堂能去心间批为缺逆堂这里吹给我才当堂你蒙西准备那位破让银 기간이 변종농진 현실리홍 별개농진기 센세 낭세 주민시비 리센티지 나버린게니 무두용화주 리센라 두구를 유효시오
1: ᱛᱮᱜᱮᱱᱟᱢᱥᱚ ᱠᱚᱱᱴᱮᱥ ᱠᱮᱵᱞᱟᱜᱟ ᱱᱟᱢᱞᱮᱝᱜᱮᱞᱟ ᱥᱮᱨᱤᱠᱮᱡᱮᱱ ᱠᱟᱣᱥᱤᱜᱤ ᱞᱩᱠᱩ ᱢᱚᱴᱩᱱᱟ ᱪᱩᱵᱡᱤ ᱢᱩᱛᱷᱤᱱᱮ ᱯᱷᱟᱨᱟᱱᱥᱤᱜ ᱥᱮᱨᱤᱠᱮᱵᱟ ᱞᱟᱢᱠ ᱢᱚᱴᱩᱱᱟ ᱵᱩᱫᱤ ᱥᱮᱨᱚᱱᱟ
2: ᱯᱷᱟᱨᱟᱱᱥᱤ ᱢᱚᱭᱢᱟᱱ ᱨᱤᱵᱩᱛᱟ ᱜᱮᱡᱤ ᱢᱮᱵᱮ ᱥᱚᱠᱪᱟ ᱨᱤᱵᱮ ᱥᱟᱨᱫᱩ ᱱᱟᱝᱠᱤᱱ ᱡᱮᱵᱤ ᱥᱮᱜᱩᱭ ᱛᱟ ᱥᱮᱱᱤ ᱜᱩᱫᱤ ᱪᱚᱠᱵᱮ ᱯᱷᱤᱜᱩᱨ ᱢᱟᱣᱟ ᱡᱩᱠᱤᱱ ᱛᱮᱱᱤ ᱥᱮᱨᱤ ᱞᱩᱜᱩ ᱛᱚ ᱥᱮᱨᱤ ᱜᱤᱱᱟᱵᱟ ᱛᱮᱢᱵᱮ ᱯᱷᱤᱜᱩᱨ ᱢᱟᱣᱟ ᱥᱤᱜᱨᱤ ᱞᱟᱢᱠᱷᱟ ᱭᱮ ᱯᱷᱟᱨᱟᱱᱥᱤ ᱢᱤᱝ ᱪᱟᱡᱟᱱᱞᱟ ᱡᱤᱱ ᱵᱟᱵᱩᱛᱮᱱᱛᱟ ᱯᱨᱤ ᱟᱱᱛᱚᱱᱤ ᱡᱤᱱ ᱢᱚᱱᱤᱪ ᱴᱨᱟᱵᱷᱞᱟᱨ ᱡᱤᱱ ᱞᱟᱢᱠ ᱥᱤᱨᱥᱤᱢ ᱢᱤ ᱢᱟᱝ ᱪᱤᱣᱮ ᱠᱚᱱᱞᱟ ᱞᱟᱢᱠ ᱥᱤ ᱵᱤᱵᱩᱭᱩ ᱞᱟᱢᱠ ᱠᱚᱱᱤ ᱪᱮᱞᱚ ᱪᱮᱠᱫᱚ ᱫᱩᱜᱮ ᱥᱤᱯᱥᱤᱞᱩ ᱛᱟᱣᱟ ᱠᱤᱵᱮ ᱪᱮᱪᱤᱠᱞᱟ ᱯᱷᱟᱨᱟᱱᱥᱤ ᱪᱷᱟᱝᱜᱩᱜᱤ ᱛᱮᱣᱟ ᱪᱩᱝᱪᱩᱝ ᱥᱤᱞᱟ ᱠᱩᱪᱩᱝ ᱯᱩᱥᱤ ᱠᱚᱱ ᱠᱤᱢᱡᱟᱝᱜᱤ ᱫᱩᱝᱜᱩᱜᱤ ᱢᱟ ᱜᱮᱵᱮ ᱞᱩᱜᱩᱞᱟ ᱞᱚ ᱭᱟᱞᱟᱠ ᱥᱟᱢ ᱭᱩᱵᱟᱛᱟ ᱞᱟᱢᱠ ᱠᱤᱵᱮ ᱪᱮᱥᱚ ᱯᱟᱞᱟ ᱛᱟᱱ ᱪᱤᱢᱵᱚ ᱱᱟᱢᱜᱤ ᱱᱟᱨᱠᱤᱱ ᱛᱟᱨ ᱢᱟᱵᱩ ᱱᱟ ᱥᱩᱱᱮ ᱞᱮᱜ ᱪᱤᱜᱤᱭᱩ ᱪᱮᱞᱚ ᱪᱮᱯᱫᱚ ᱫᱩᱝᱜᱤᱝ ᱜᱚᱢ ᱡᱩᱝ ᱪᱩᱞᱚᱨ ᱞᱚᱡᱩᱝ ᱱᱤᱞ ᱥᱩᱢᱵᱮ ᱞᱟᱢᱠ ᱱᱤ ᱤᱢᱤ ᱤᱥᱩ ᱪᱩᱞᱤᱱ ᱞᱟ ᱥᱩᱝᱱᱮ ᱡᱮᱡᱩ ᱯᱟᱞᱟ ᱠᱩᱡᱮ ᱫᱮᱵᱮ ᱪᱤ ᱞᱚᱢᱱᱤᱭᱟᱨ ᱪᱤᱥᱟᱢ ᱥᱟᱜᱩᱥᱤ ᱛᱤ ᱡᱮᱥᱚ ᱞᱚᱡᱩᱜ ᱱᱤᱞ ᱥᱩᱢᱵᱮ ᱞᱟᱢᱠ ᱠᱷᱟᱭᱤ ᱯᱷᱟᱥᱩ ᱯᱷᱩ ᱥᱩᱝᱱᱮ ᱢᱟᱞ ᱥᱩᱜᱫᱤ ᱡᱟᱨᱢᱮᱨ ᱯᱷᱮᱢᱱᱮ ᱟᱣᱥᱴᱨᱮᱞᱤᱭᱟ ᱛᱟ ᱯᱷᱟᱨᱟᱱᱥᱤ ᱩᱨᱩᱥ ᱡᱮ ᱥᱩᱢᱛᱟ ᱯᱷᱮᱫᱞᱤ ᱠᱩᱨᱟᱵ ᱱᱤᱵᱮ ᱯᱟᱨᱠᱤ ᱥᱤᱞᱤᱥᱤᱭᱟ ᱪᱩᱜᱨᱤ ᱪᱤᱵᱮ ᱞᱚᱫᱩᱱ ᱛᱷᱟᱯᱨᱩ ᱪᱤᱵᱮ ᱭᱩᱠᱤᱞ ᱥᱩᱵᱩᱥᱤ ᱞᱟᱢᱠ ᱠᱚᱝ ᱯᱟᱝᱟᱨ ᱛᱤᱵᱤ ᱛᱮᱢᱵᱮ ᱛᱟᱯᱜᱤ ᱭᱩᱥᱱᱮ ᱢᱟᱠᱯᱮ ᱞᱚᱠᱚᱭ ᱵᱩᱥᱤ ᱪᱮᱞᱚ ᱪᱮᱠᱫᱚᱱ ᱛᱤᱜᱤ ᱪᱩᱜᱡᱩᱨᱤ ᱥᱩᱢᱞᱚᱨ ᱢᱟᱜᱪᱩ ᱡᱩᱜ ᱡᱚᱵᱮᱪᱤ ᱞᱟᱢᱠ ᱯᱷᱟᱨᱟᱱᱥᱤ ᱞᱩᱠᱩᱭᱠᱤ ᱛᱤᱥᱩ ᱢᱟᱜᱢᱩᱞᱟ ᱞᱚᱦᱟᱝᱟ ᱛᱮᱱᱮ ᱛᱮᱝᱥᱤᱠ ᱠᱚᱝ ᱛᱚᱠᱥᱩ ᱠᱷᱟᱭᱟ ᱢᱟᱪᱷᱮᱵᱮ ᱜᱤᱝᱠᱤ ᱞᱮᱡᱚ ᱥᱤᱠᱤ ᱠᱚᱝ ᱜᱤ ᱠᱚᱛᱩᱢᱫᱤ ᱠᱩᱵᱫᱤ ᱛᱚᱱᱮ ᱠᱚᱝ ᱭᱟ ᱠᱭᱟᱵᱮ ᱟᱝᱡᱟ ᱪᱷᱮᱢᱵᱩ ᱪᱩᱣᱮᱠᱤ ᱠᱚᱝ ᱞᱚ ᱱᱮ ᱯᱚᱯᱥᱤ ᱛᱤᱭᱮᱪᱮ ᱢᱟᱵᱩᱱᱮ ᱪᱷᱤᱨᱫᱤᱭᱮ ᱢᱮᱪᱮ ᱠᱟᱢᱤ ᱪᱩᱝ ᱛᱤᱱᱮ ᱠᱚᱝ ᱛᱚᱢᱟ ᱯᱟᱞᱤ ᱢᱩᱭᱠᱟᱱ ᱥᱤᱱᱮ ᱞᱮᱜᱟ ᱪᱮᱱᱮ ᱯᱷᱟᱞᱟᱱ ᱪᱷᱤᱡᱤᱠᱛᱟ ᱟᱫᱚᱱ ᱥᱤᱵᱤᱞᱟ ᱛᱮᱱᱮ ᱛᱚᱜᱟᱱ ᱞᱮᱜᱤ ᱠᱷᱟᱝᱡᱩᱱ ᱥᱤᱜᱞᱮᱫᱤ ᱪᱷᱩᱫᱟᱯ ᱪᱮᱵᱥᱤ ᱛᱤᱥᱟ ᱛᱚᱥᱱᱮ ᱱᱟᱢᱪᱤᱞᱟ ᱥᱤᱢᱪᱚ ᱪᱮᱵᱮ ᱜᱚᱡᱟᱢ ᱛᱤᱱᱮ ᱢᱟᱠᱷᱟᱝᱵᱟᱨ ᱥᱚᱣᱟ ᱨᱤᱵᱟᱛᱟ ᱥᱤᱥᱤᱱ ᱨᱤᱵᱟᱨ ᱛᱟᱠᱪᱮ ᱥᱤᱢᱪᱚ ᱪᱮ ᱛᱮᱫᱤ ᱞᱟᱢᱠ ᱨᱤᱵᱮ ᱱᱮ ᱛᱤᱫᱟᱞᱟ ᱧᱩᱨᱫᱚ ᱠᱮᱵᱟᱨ ᱠᱩᱵᱟᱨᱥᱤ ᱪᱮᱞᱚ ᱪᱮᱠᱫᱚᱱ ᱫᱩᱜᱤ ᱪᱩᱡᱩᱨᱮ ᱜᱮᱞᱚᱨ ᱥᱤᱥᱤᱱ ᱨᱤᱵᱮ ᱥᱤᱢᱪᱚ ᱠᱤᱭᱟ ᱠᱟᱡᱮ ᱛᱩᱯᱷᱮᱢᱱᱮ ᱞᱚᱪᱩ ᱤᱡᱤᱜᱤ ᱪᱮᱞᱚ ᱪᱮᱠᱫᱚᱱ ᱫᱩᱜᱤ ᱫᱩᱡᱩ ᱛᱷᱮᱱᱜᱮᱞᱚᱨ ᱞᱟᱢᱠ ᱠᱟᱭᱤ ᱯᱷᱟᱨᱟᱱᱥᱤ ᱥᱤᱥᱤᱱ ᱥᱤᱵᱮ ᱵᱮᱡᱮ ᱥᱤᱠᱴᱤᱫᱤ ᱵᱮᱣᱥᱤ ᱥᱩᱝᱛᱤ ᱯᱷᱚᱞᱤᱝ ᱠᱤ ᱠᱤᱝᱣᱮ ᱨᱤᱵᱮ ᱛᱟᱣᱮ ᱪᱮᱥᱩ ᱴᱟᱝᱥᱤᱱ ᱯᱟᱞᱮᱱ ᱪᱮᱢᱟᱛᱟ ᱯᱷᱟᱨᱟᱱᱥᱤᱱᱮ ᱢᱤᱝᱪᱟᱥ ᱠᱩᱣᱟᱨᱡᱤ ᱯᱷᱟᱨᱟᱱᱥᱤ ᱥᱤᱥᱤᱱ ᱠᱤ ᱥᱩᱜᱤᱱ ᱠᱤ ᱞᱟᱢᱠ ᱠᱮ ᱡᱟᱱ ᱥᱤᱥᱤᱱ ᱞᱤᱝᱜᱮ ᱥᱤᱥᱤᱱ ᱨᱤᱵᱮ ᱨᱟᱱᱫᱤ ᱵᱟᱨ ᱛᱮᱱ ᱪᱟᱝᱱᱮ ᱥᱤᱥᱤᱱ ᱞᱤᱝᱜᱮ ᱛᱤᱱᱤ ᱥᱤᱥᱤᱱ ᱠᱤ ᱠᱤᱡᱮ ᱥᱤᱜᱤᱱ ᱵᱟ ᱢᱟᱥᱮ ᱯᱷᱟᱨᱟᱱᱥᱤ ᱥᱩᱨᱤ ᱞᱚᱯᱥᱩ ᱛᱤᱱᱮᱛᱟ ᱠᱮᱝᱣᱮ ᱥᱤᱢᱪᱩ ᱠᱤ ᱛᱤᱱᱮ ᱭᱟ ᱤᱢᱵᱟᱨᱥᱤ ᱛᱤᱱᱮ ᱥᱩᱝ ᱞᱟᱢᱠ ᱠᱮᱝᱣᱮ ᱨᱤᱵᱟᱨ ᱥᱤᱢᱪᱩ ᱪᱤᱵᱮ ᱞᱟᱢᱵᱩᱨ ᱠᱩᱫᱤ ᱛᱟᱨ ᱡᱟᱢᱞᱤᱝ ᱠᱤ ᱧᱮᱱᱴᱟ ᱪᱤᱣᱮ ᱠᱮᱝᱣᱮ ᱨᱤᱵᱟᱨ ᱠᱩᱵᱟᱨᱡᱤ ᱠᱟᱯ ᱛᱤ ᱛᱩᱞᱟ ᱞᱟᱢᱠ ᱠᱚᱝ ᱭᱩᱢᱵᱟᱵ ᱥᱤᱱᱫᱩ ᱧᱩᱝᱥᱤᱱ ᱥᱤᱥᱤᱱ ᱞᱤᱝᱜᱮ ᱛᱟᱵᱚᱛᱟ ᱛᱤᱢᱤ ᱠᱚᱝ ᱠᱤ ᱛᱟᱫᱩ ᱯᱷᱚᱯᱷᱤᱝ ᱠᱤ ᱯᱩᱥᱟᱨ ᱠᱤ ᱭᱮᱱ ᱪᱮᱵᱮ ᱞᱟᱡᱟ ᱢᱟᱫᱚ ᱢᱮᱞᱟ ᱛᱤᱱᱤ ᱜᱮ ᱧᱟᱢ ᱫᱚ ᱛᱚᱢᱱᱟ ᱭᱩᱢᱵᱟᱵ ᱥᱤᱱᱫᱩ ᱢᱟᱣᱮ ᱞᱟᱢᱠ ᱩᱭᱩᱥᱤᱱ ᱯᱷᱚᱝᱵᱟ ᱥᱤᱜᱨᱤ ᱞᱟᱢᱠ ᱠᱚᱝ ᱭᱮᱫᱤᱱ ᱠᱮ ᱡᱟᱱ ᱥᱤᱥᱤᱱ ᱞᱤᱝᱜᱟᱨ ᱞᱮᱜᱟ ᱪᱮᱵᱮ ᱠᱟᱯ ᱯᱷᱟᱨᱟᱱᱥᱤᱞᱟ ᱢᱟᱡᱟᱨᱤ ᱞᱚᱜᱤ ᱠᱮᱠᱩᱭ ᱠᱤᱱᱡᱤ ᱨᱤᱝᱞᱩ ᱢᱮᱵᱟᱨ ᱛᱚᱝᱜᱮ ᱥᱟᱨᱡᱮ ᱪᱷᱮᱢᱯᱩ ᱞᱟᱱᱮ ᱪᱚᱞᱚ ᱪᱮᱠ ᱫᱚᱱ ᱫᱤᱱ ᱠᱤ ᱠᱩᱪᱠᱚ ᱥᱩᱢᱞᱚᱨ ᱞᱩᱭ ᱡᱩᱡᱩ ᱠᱮᱡᱩ ᱫᱤᱵᱩᱨ ᱪᱷᱤᱵᱨᱤ ᱛᱤᱡᱤ ᱭᱮᱫᱤᱱ ᱠᱮ ᱥᱟᱱ ᱥᱤᱥᱤᱱ ᱞᱤᱝᱜᱟ ᱡᱤᱵᱮ ᱢᱤᱝᱭᱟᱝ ᱠᱩᱨᱫᱤ ᱜᱮᱜᱟᱵ ᱨᱟᱝᱡᱩᱱ ᱞᱩᱜᱤ ᱢᱩᱭᱢᱟᱝ ᱥᱟᱢᱫᱚᱱ ᱠᱷᱟᱱᱥᱤ ᱢᱤᱝ ᱫᱟᱯᱥᱤ ᱨᱤᱝ ᱢᱤᱡᱤ ᱵᱮ ᱞᱚᱵ ᱥᱮᱱ ᱪᱩᱝᱱᱤ ᱜᱤ ᱠᱤ ᱜᱮᱱ ᱪᱷᱤᱢᱩ ᱱᱟᱢᱜᱤ ᱞᱤᱝᱜᱟ ᱛᱤ ᱞᱮᱜᱟ ᱜᱮᱢ ᱠᱩᱨᱫᱤ ᱭᱟᱝᱜᱟᱨ ᱞᱮᱜᱟᱨ ᱥᱩᱵᱨᱤ ᱞᱟᱢᱠ ᱠᱚᱝ ᱜᱤ ᱜᱮᱱ ᱪᱷᱤᱢᱩ ᱪᱩᱝᱱᱤ ᱜᱤ ᱪᱷᱩᱱᱮ ᱛᱟᱢᱫᱚᱱ ᱪᱩᱝᱫᱤ ᱡᱚ ᱵᱩᱨᱤ ᱛᱟ ᱵᱩᱱᱟ ᱜᱤ ᱨᱟᱝᱡᱩᱱ ᱞᱩᱜᱤ ᱞᱟ ᱥᱤᱢᱪᱚ ᱪᱷᱤᱵᱮ ᱜᱮᱢ ᱠᱩᱨᱫᱩ ᱪᱩ ᱯᱷᱨᱟᱱᱥᱤᱥ ᱥᱤᱥᱩᱝ ᱠᱤ ᱠᱟᱢ ᱠᱷᱟᱥᱮ ᱞᱟ ᱞᱟᱢ ᱠᱚ ᱛᱤᱥᱤᱱ ᱨᱤᱵᱩᱱᱮ ᱥᱚᱜᱡᱟ ᱨᱤᱵᱟᱨ ᱜᱩᱨᱛᱩᱵ ᱤᱱᱮ ᱞᱟᱢᱠ ᱠᱚᱝ ᱠᱤ ᱞᱚᱪᱩ ᱤ ᱠᱟᱣᱟ ᱪᱮᱵ ᱤᱱᱟ ᱛᱟᱥᱤ ᱨᱟᱝᱤ ᱭᱚᱝᱥ ᱜᱩᱨᱛᱩᱢ ᱱᱤ ᱨᱤᱡᱤ ᱥᱩᱝᱵᱨᱤ ᱠᱟᱯ ᱡᱤᱫᱩ ᱵᱩᱨᱤ ᱛᱟ ᱵᱩᱱᱟ ᱠᱤ ᱠᱚᱞᱟ ᱥᱤᱢᱪᱩ ᱪᱮᱵᱱᱤ ᱱᱟᱨ ᱪᱩᱝᱭᱚ ᱢᱮᱵᱮ ᱪᱟᱣᱟ ᱥᱤᱜ ᱨᱮᱥᱱᱟ ᱪᱚ ᱛᱟᱱᱫᱟ ᱵᱩᱱᱟ ᱛᱟ ᱵᱩᱨᱤ ᱱᱤ ᱠᱮᱡᱤ ᱢᱮᱵᱮ ᱥᱚᱜᱡᱟ ᱤᱱᱵᱟ ᱠᱮᱣ ᱠᱚᱭᱚᱝ ᱜᱮ ᱥᱤᱢᱵ ᱤᱱᱮ ᱞᱟᱢᱠ ᱠᱚ ᱤ ᱞᱮᱜ ᱫᱤ ᱜᱮᱢᱚ ᱠᱩ ᱜᱤ ᱜᱚᱭᱞᱟ ᱪᱚᱣᱟ ᱢᱤ ᱥᱤᱪᱮ ᱯᱟᱝᱡᱩ ᱛᱚ ᱠᱮᱡᱤ ᱢᱮᱵᱮ ᱥᱚᱜᱡᱟ ᱥᱤᱵᱮ ᱛᱟᱱᱭᱟ ᱛᱤ ᱛᱮᱱᱱᱮ ᱪᱮ ᱢᱤᱛᱩ ᱵᱟ ᱥᱤᱜᱨᱤ ᱛᱤᱱᱤ ᱞᱟᱢᱠ ᱠᱚ ᱤ ᱥᱚᱜᱡᱟ ᱛᱤᱨᱤᱞᱟ ᱥᱟᱨᱫᱩ ᱛᱟᱵᱮ ᱢᱤᱝᱜᱮ ᱛᱟᱱᱭᱟ ᱥᱤᱜᱤᱞᱟ ngan gi ri kha she la ge zi me be suo zhe la bu ri tang bu na jing ni la ga er me la ngue ma xiang duo kang de du be ge zi me be suo zhe ge nam chang jie mang su song wa ding la me ke yi ti da ge na yong te mi du sam ne tuo ma ge mi suo zhe ti jing wen ji be ke gong ji xie jie de sa bu xi du de bu shi luo ju yi jing la du ru ta de xi xin xiu jie qie be ji la me ke yi jie lu qie gong ji ge ju mi sun lu kong gi luo ma bi zhi neng ge song ba 나주 속자 군에 계지 매베 속자기 심줄라 학바르 토난 체고바디 규므젠 티다니 정조 캄수 나바망 부 권에 내부타 티다기 전조 말라갸 나바망 부 수단 데라 티다기 계베 나바 나바망 부 정신한 대신 두린 속자 레갸 티다기 나조 정조 루규 엄마 덴투디 티다 정조 캄타 지다르 쪽베 수타 티민기 경외 심바 수연투도 죽베 튜니제 신고바레지 숨버지
3: 디가니 펄종룽티 년치내고 펄게 룽친키 첸제 낭세 줌시베 리젠디지 남블헨게네 무투 안즈 리젤라 투구르유브슈 첸제 키 줌밀라디네 머리베 몽바타세로 첸제 키 촉든 신규티 디엔키 초화라르로 去年的渐渐南山军事变立起了母体的土库月秀。

0: 天地,我们这人中七里开进个路域堂,提到一千岁铁了下辈,前期过了会呗,现在空住个里子,大家参与一下。
1: 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你想想我呢？
0: 오제 혼안조 대샤 아니 지베기 응안주다 셰즈다 나가는 신기 십도 주민기 최고디 서동기 링내기 링식 개진지를 규로다 키나스 키마 중에 오지
1: 주장다 키랑게 된데 손도 좀 봐야 그렇게 성문을 미망체지게 돼야 도난쇼 침부시는 것도 관
0: 그래도 관
2: 오지 넘겨 응안주 셰라 최도 직접 진짜 쓰는 거 매봐 나 드려야 직접 이제 쓰나제
0: 오지 디팅기냐 관을 주시는 신체 디팅상 안주 상매 권한난 고약 내듄지를 규로다
3: 주장
4: 주장 미스 진짜 진짜
0: 要多 다 년가 치르치르 두고 알았을 것도 알아
1: 오지다 딘데 인데 드리기 직짐디 수주란 저도 알아
0: 저도 알아 나 인데 다 혼나서
1: 저승
0: 한번 잡아 레스 나 인데 나 치라 치라 치라 롤롤롤롤롤 테스트 레스 나 인데
1: 테디 난조 창매 뒤균에 돈 좀 700급 정구영왕 집에 시에즈탕 10도서 비주 700 공시 상부시 加个七个

0: 中国古城人类科学秦律恰桑了宁年哇今世真过土北电波有把汤黄白部队落地文囊处 대외급수 남산 루문연초바탕 천년지기 부족보여초바탕 자단내수체두 제마저와체두 고무치루규두 록수양바르초
1: 탄다니 비진키 추즈주바다다시
2: 점종탕 농친대
3: 점종탕 농친대발
2: 초외 법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키 워마수블리 마르신토 미지잉리 데카르초
4: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뜨모디 싱켄 초보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2: 점종탕 농친 데카르
4: 점종탕 농진
5: Zazan Dianbe Central Hingye Kongkham Sang, Tengdi Li Zengki Nangdu. Zhongkyu Zomkema Duwen Junki Zambata, Drapsang La Ki Pyoget Gyurxin, Pyonchong Mima Bichun Kangne Bichun Nangwe Zhongrin, Kangla Marbu Shibati, Pyonor Ki Zomji Tang, Yangdun Shujinbe Senang Yubshu. Central Hingye, Zhongrin Kangla Marbu Shibbe Zomkema Duwen Junni, Shanxin Lanjing Tugu Chungbata, Ngachir Xiongshibata, Xiongkong Kile Ki Lesu Nang Yongxin, Tanda Xian Tu Shuyu. 공리 중국 중바표 튠조기 국민다. 중국 연휴 중지 롭조기 렌진. 로신 중지 롭딩기 급주시배 투림 심주로마 제시. 공기 중신 강라마부 시바다. 주리 꾀바 시바. 늘지 중지 늘이 늘이 시바다. 구슈 구슈 시바소. 잠추 가주 비준낭 용식. 공기 잠추 가지르. 중국 중바표 시배 튜딥기 에토시 차가다. 쟁주마 기직제 시배 튜딥다. 세마르 시베 튜딥 기차가다. 급개비 빙신 속종 기차가 시베소 도바다. 잠추 가지 치계 기계기당 부이를 줄여봐 마세. 계지 삐딥 겐소아낭 탱만 슈명유. 중신 강남마부 시베디니 중교 전바표 튠소기 존에 더 로교를 체비 중신 표당 지워유바 시힘바디니 표교로와 미립니기 중어주네 민남라 중화 미지 능크기 튠지 지워 세균 체비시다. 디외 양신 자체외 통계 토안에 민촌의 기간요를 룩당 튠베 섬시 사무체베 잠추 식시 샴라 힌게기 종교 중개마 도인준기 잠바다 잡상라기 표게 교리신 편종미마 비준강내 비준난외 종진 강라마부시바 편노르기 중지다 양기 슈바티 리우니르숨바티 센로나 닌니베 공모르 민니 침부르 땅바다 친우기 로외 침침레 세외 남반 토기 리블 다신 베베 게타 추추 바 구메 카바르 경케 데니메 데타 뜨머 고무 카시 모니체 난 알로 겜네 게바 타르마티 첸데 로고 침부 락토 카바르기 안탄디 네메 카발레 총치 띠부 규르규 시베 쳔규체 제외 최도 네베 닌 테다 난 다투 게바 티 게차 쳔바다 타고르기 장깔레 자이미 휴지 젠다 다위다 샤버디 가류 강다 다위 워기 명매링제 일하차 연종티니 차리엔 기킹바 식시야 예불네바 잔자 진양 제벌 연종 롱주 제규예보다 가초를 닝담 소불 최초미 정일 강유 담냐 류르 타르크 당칼라 뒤지 초와 다쇼 심기 댄사당 북삼야 메벌 랑기 장라 심소 베시 동신투 두지 총길 난투 뉴와티시 Tuandurluyla targuyudan kala sechoki tsuwa shibati yangin tseshi kandrashigla juba mishi. John Denbar ngu zimba zamli shibzhi kangshig yakbu gyumi dine mishi. Kangin dine mebar gyangno shorwe kabar ti mu yunchungla dadan sarpa shikishi. Tinga rengi la yunchungki tanya meba kanginam nyam. Chunanki lakba shiki mu huangme tu chibatar tuakzi kangbatan duzi sanglamne tuanshi. 동장 장부 규티 특린 두규 높게 니회 추기 치울리에 춘리 나초 짜인 공묘 참진기 웬당 치울러 폭배 치우체가 차침침당 체갈리에 만당게 치우시부 치지 렙기 요하당 치우의 타골기 담제 고조 딤네 샵주 주워 지신낭 특린기 시우당 슈게 니마당 치우당 참진당 니추토기 루시에다 사수 참기 농시 제기 미심라 조와 랑랑진 연종태다 지지 토품네 기지미 지도티 치시발 네바 체규 듬바식기 지좀기 듄투 랑베메 유점 직급김네 따왔다 유점 최저로 체지 빈요 라도 랑네 제무치고자 미카직 랑기 듄네 교야 메 태카르 메타메 미테다 최기 속도치외 기바식라 현대 락베 도난기 mē mūtio tī cunjī jīxīn rēmū yōngsū chī māsār kōng mēnbē yātīn. Cunjāng jīchūm tūsū chē cār cāmsū jē yū mā chākbē lāngkūr kī tūngdā sēbū shīktū. Mē tūngdā chēkū tū mātā rāngdār kūrbē kēbā shīkī mūlā lākbā yū yū kī lāngkūr nāng zū kūbē dā tōng wā tōng. Mē kēbā tīni sūktūk chīwē kēbā tīhīmbā hōb tīchīn. Kepa tanma shiki ngodong me longar char. Kepa tanma tang nyechur chebe churwa kandra shiki yodam. Samlu ti korwa tang chemar ngodong laya mandang ge. Kepa ti kabar gyanur shorken ti minnam. Mutu di langkur ki tungta chakbe me chedu jichum kebar kune tegar langkur ki chosu gyo. Nyewar lipkab, langkur ki angchang ni gyun tube rengchung changshi yinbe hangsang. Kepa ti langkur ne pepti ngo shintuwa ki me jangyo na langkur ki kiptu juba ta. Kalu we yengyo goche ne mo deyotu juba ma se. Go kipti rengi langkur ki dungyo ne desar hongshi. Chichi chuchangshik tangji tasu kunyi warki tamni gochu. Kepa ti ni kabar no ne gyakhen ti mayimbar taan sheba tishi. Bangcha tongwa tang junchu menchu tang. Langkur tang ne gochamje cheti. Yunshin ma song kong, kuni rubie chi guo ki dongdian zi xin ki kengbie zhu xin keng chung nang, chi xin chi ki jik la kyu. Bebe ge zhe kuni zhokbie, mik dang ni degab dan ki burdu tuanbie chukwa ki dengdu dawe puwa chi. Lagbie puruwe chukwa ki bagba li dawe ju kala tu. Mik gyo ni gyo kong ki chir degab garse da chi gongyo yin su char. Dawar yunjin tegab kangshik mechangwe nyongwaashik chungshin yal langdi gyukungki jamne dietze zayam yuzi jengi gobe kyang garbutang dawi wagi nyungme ling metong la kangzitang chakpyo metoyang metong. Mue meglamdu kyurbanmi gandang gyal poja semba shorwe rengluki nyamgyurtang lingja la chegyu mebe dan nyedu yurwe nyamgyurtishi gyunga mebe mishikta nyesachikta nyewa kanginam. Te chilien chikran le mebatte lusim niki gokyu genki deba chikdin chungwa tishi. Deba tenni lo kashi ki deba chi. Lo xie nang kwe geba tarma shiki makyubba mebe chamsim tang chikyong mola cheba tang. Mue kyang lang su lusun ki kanjam kola pyu. Mue koba chosu leka chuba chukyur kabu cheba ti chosu gyotse santa putu tang ka chewe. Mue koba chinyur tu panne dātū kāpāra jōrshī, kāpārī kāpāra ngāngur shāne nyanshī nyanshī nītū sōng. Tētār gyūnshīng pū sōngjī, mē kō nyandār kīmdū mē pār chōsū lēkār jōrshī chētī, gōngdār nāwē pūrāmdāng chāwē cī nyambar tū. Tēngshīk mūla chāmbā pōne lūp gyū mēndū pā chā. Kū lātū kāpāra gyabjāng lēngkē mē pē kāpār lēn mēdī shēba tīshī. Nēnshē sōngjī, nyōchē kāshī gēwār dāng yūpa tē nāng ngē chāng kiāng zhūngsē māng. Mē nyōchē kātī rāngjā kē yōngyī kūmār zhūnyē, zītūng sā mē, kē rā mā tō ngā lā xēn kāng yāng mē gu sār. Pē ū rīng dāng jē, ngā pū xēn tā kāng yāng kē rā ngā jē chō jī lēn dāb. Mē gō tīng nē kē bāng tū zhūwa mā sē, kāng yāng mē mā wā rā kō lā tē. Kyo kyang mui lupur tamba liye tam kanya mami. Kaku simta chupe kipsu 그 타마 강질의 몇 번의 텐신도 나니 장바식 힘바 교랑기 신기지 장비 깨발 균도 동답 제외 장비 깨비 규시식 유 지메 맹알신 고띵네 콜라따신 유바다 락바시부 냠두 치네 급거 그 태풍 불어와다 급거 그 번디 불어 타마 기투어디 갑리 태가를 통수 주어다 급거 라니부다 동예부 파르투초 그 뚝슈 친도와 기타를 날지 댕아떼네 쉐마표베 금세니 직내 교란을 폭두 중도다 니네 교란 휴로와 토베인 면 락바니 숭네 타마기 멘다 마토로와 제메 락바 신념도 제외 겸유수 타마기 두대사 그 대비 푸식급에 두대 팀으로 털 그 대비응 안에 내 그리크도 시에발 측바마사 장비 김상앙 당부로 적어 인식 학벌도 나니 체튼 죽긴 장바식인 체튼 죽긴 인친 체튼 죽에 내게 직수를 송지 슈교받디 치취도 사잔이보 예슈와 윤디 체규 체규 중양 김찬이 내발도 시튼 유교 난수지기 김찬이 시슈 진바지기 딱순 레차도 부인받디 치취대 낭튼의 개치워다 링주안이 퇴유의 개치워인 김찬 국민촌에 파마 앙 당부를 줘봐다 랭이 앙 니벌 줘봐 부추 앙 순벌 줘봐 산다 앙 시벌 줘기교 진파 매발 시에나 술세니 앙 죽틀 줘봐 인시시 뭐 채와 상잠 채디 술세니 연합직라 매나양 직바식 제탐시 크습 기수도 주 락바시 무튜디 갸참수디 죽죽당 뭐 랄양 술세시바 강인남 시치 但 기능하신 깬당 말라 금링안에 술세니 꽉피당 방차당 协도당 알아서 대부당 산다니 제당 주십 대부인 미지기 책항부로 꽉피당 방차 모두는 직양 사마마세나 글러직 사마세지 려부디당 용하다 려부디당 유나 레둔 주비 말자유 레둔 주비지기 말자유나 신의 톱당유 톱당유나 진당유 진탄규는 순불 내버 튜닝 된규 공유라 나니큐라 가부규라 쿄랑 급하규 게디큐기 구법라 쥬니 마제버라 네 칼라 년치 네 쿄랑 류라 탈규다 칼라 뒤집된비 조화기 두바 제조 지시 문시랑기 코너르테바 민남 냠네 타마디 투차난 두주 류부 쪽부르 그 갑주 두대 문 강식라 류라 타르귀다 칼라 뒤집된배 소아스람 시치 단키 락바 명원라 잔네 치치 동킨투 교랑키 랑키따와 틱수 마치에바라 니에시에바라 니에바다 니에 강바 시엔식도 되나 레갑 마규장 김상 초종 치툭 니엔다라 촘꼬르와다 장은요와다 조싱다 제취다 류중다 자퉁와다 딱시 갸바 수와 체초 게디장라 되바유나 더둔 죽으시기에 초경 제경 직 지시 난궁 유기 류라 타당 칼라 뒤지시베 초안이 딘저이남 개딩알라 추구중은 교랑기 산대 남주를 간절식 땡기시담 시치 다행기 며 제발라 오치신도 공마라시 전티지라 산다 수인양 야샤르웨 자사와다 치기지 산대 구법라 규로와 마중와다 김내 머뷰친 창마 두루치기지 나네 타바르 치튠 죽겐기 산다니 코춘기 착자 쳬두 종다르 냠세 규린 테바 시지 임베 리후란타 장지소당 저월 나르자다 책베 품이 틈지바 시크제 치튠 죽겐다 미주 거규 치지 딘지식 수유바데 다포 진는 메주징 산다 냠도 질마니 타마 아라 현기기 되칸 진다 치면 부유스러워티리 산다니 튠두 경우를 초수기 속자식인 급거를 키엔 당양 두텁 매발 차고 고도도 법급 소술 키엔의 조경시 공교 자툰 시리에 자툰 직제바 신지 김인손불 두구를 당자 등진 체득 치진 잔논배 외부 농주기 외부 교고 지득 치라 착도하게 선바양 구법당 모수뒤나 쇼부다 서벌 교조와인 난공 유기 그 락반의 송티 유유 체신도 지심 사명아 러시아진 교육인 안념도 시발 토지치 슈주인라 교육인 알라 수미 지통 장바리야 토지치 슈주인
6: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7: 개바당 표면 강연 중 라스인의 교망 록수당 미튼다 카겐부소와 마세 급가르 튠친 축기지 지주 난공 유기 개무 교신도 라리앙 타마 강지를 몇 번에 칼레 두어 추출 뷰바당 홉디 아라 까르부 카강동 지면 퇴수 난 급급수 단당 툭제당 냠도 칼라 세가르 공무 냠도 예매 통매 조셈당 착심 티드부 칼레유
8: 团队你给新郎三不新去学不得，平均玩三千瓦是学不来，却你不吕布各国是工资之极限呢？体外仓，退出中国当军人，提结束吕布各国公司讲没不了。大多年轻人当，莫让玩起这玩生死前面，可是为出东西点的蛮一把了，让其上了我先去这玩的这些，根本没多热度些些。 不是针对些吧，统计没决定地拖土特动，严重在不定着些月吧的，肯是当那在年度内吧的，强龙当没多年度对吧，肯不没多当，也年度抓不的些，听你生育来代表严重些因，听你每个给阿公啥子些因性，让当他人不满意别，人也说没够了，要个忙不样，够没够罢了，对吧？有呢，车都立都不些因样。
7: 就是考虑的东江都七大考虑啊，没信了。新竹的蔡某尼都有得钱。对我给蛮多亲戚东部蔡某仓村都写信情，那边这位给俺们是我们的常处所通知没？恐怕匆匆的看起来，那多卡巴尔多，卡巴尔让青铜镇那边没大姑娘，那多卡巴尔呢？查看那个那边当这位儿，另一三个月多久？
8: 天南地南月，没些铁蛋呢，又讲偏没多了，没讲那没多把些银门，大多那多卡巴尔卡起呢，大个把空气输出。卡巴尔拉图马蒂巴尔，空没能呢，不是针对多让别学啥的，拉图提。过去了，爹妈他一万串呢，我呢，生就也不识人呀。没一能，有铁给裂空食堂，品种人吃完了，娘们来接的。 표절기계인가직된수치지유바다. 대달긴치 대통 태송치 교통 강요다. 몰랑어슈 침부식기네 별로 롭교르도 주주티 디칭딘라 셰발리 따연라 마시 지 디칭딘니 무 사자 쪼대부티 힘바다 따연니 과피타 방차타 댄심소 대부시 신배매도 세강기 투수 무 디칭딘라 교부 카바르식 제직 무 교부 카바르티 부명매 대체수 규부 카바르티 니위 와키 캬바신 가슴 마신 발 교르베 추아직 코네 첸수 짬도 교르 러시아 레마고 와라 락토아 카바르 스킵 두킵 차라 안창장 신기 규미 펜수인 와라 제와 치바 신도 용 남균 제와 치급 코바 제미시 바다 로사르당 다주 튜진 수아기 급다 탁바르투 따엔탕 카 체지 냠두 칼라사진 진주 민주 쉐바르 다주 퇴친 시기급 장직부를 사간 식도 칼라사월 교진 육정외만 식당 초주 세미식 나바다 대통 냐냐만 식 나그 냐미야 망찬의 세마잘 도와기 나미 테니 퍼유도 용주 미투비 세조직 인식 침바지구도 샤모다 모르다 동풍지의 기초도 제품기 샤주마소 지세 유경 초세 신도 근배
6: mün simdo kabibse. Lopurtu mün nyentamki pomunyi kazuy shorshin gendang le kunyi changba yinbashi. Töki gyurwa le zhujang sursum dingchenni chokta gyungi mit donzum chayu cha simba mün simdo chungwati. Gyurchu goyi suyntu chigewa tang, zhongowa tang, loba tang, changba tang, chokta tang, zhangbu tang, soba tang, shepshu ma so, minna so tekar zomyu. Chimin mangpul lepati rinne naso pinzun nyamne tang, changun sarpa chikji nyetu tu tuanpati, bumrampa tang longwa nyamdu gongse la shuwa tang, shangkangki ama lupurtu kimki tangmur kyurwa tang. Langkor chigi toadu minna zam yotze, shingchung menrawa ngale hongshin yuge menrawa shuwa. Lekungki lechipe juilham kyunne lekar kruwa. Chontu warki nesu karma ju nangtu lale tope ne kala dune sawa. Ningdi chiri shik biwe kanda mishi ki shingri shik bumbar gyabjin shingri ki kara tu yingru chenpo shi chi yubani kadin tsingne shibat hin. Mitsu gyore chwe tu nakchilir nebe mi koto tu charzam shiche. Kasa ngu saya cha yubi chukta jik yinrung tirin chaksa tinsa mebe ubur kyurbata. Mitsum ki gongsi shik zune chiki chikep tsujitang, shenyebi tsuji genkurwa. Michiki lakur tangsi, lopchua tang, bionchi tang, kimchi je tsangme lakur tongwa tang. Michiki tuba menchi suna, chongzu yongki tuba menchi chongyakba. Payu jikbe mit tuzi, chemara yuge gyakba tang, lekunsu lekar zhugab jige gyakba. Rangyi chokta tu ngumchir, shangang tang, tenwenki jinda zuge la, lemu je chetib, gongtongki yuge di, rāma lūtu kyuru. Mē gō gyōne tēpē kēpā tī nākūni gōpa dōjī mā shik mōtōng kī ū sū tsūpa tāng rāwa tāng. Pēmī tī xie cī kāla xie sū cī kāra chūni xīngbē mē tō lē kāng cār. Kēpā tī nārī, dīksīn lā sā kū kāng yō tāng, rūbē sēp tī xia chēn zām tī rī, kio rāng sān tū yō na sō ngāni gu gā mīn. Pēmī tī lā nāng kī tōng nio tī kōla pū kia tōng xīn tō nārī, ngā sā kī yīn. Dunlong tang tu diksin kye sirwa min nam. Da chu tu jin la diksin ma se na lepu tang pece sa gen yi nam. Kepa ti nari, lepu tang pece la mambib tong kyu kang yu tam. Lepu gari karpo chik tup tra, chom la dun zi men kong jimi nyung shi shiba ma yi nam. Pyo mi ti chu tsok tsok ki ka tong jin trawa shik su ne mutu ti nari. Nga tang nyam tu loma lepu tang pece sebe tanda ngen ngoto yang pece ki toa la kyur su. Tirin diksin sa takju yinbe ngen xebar zikwe. Geba ti nari, kyo rangi xebar zikwe dun kang yinam, diksin jik sawar chozu jik gurgiri, tuzu ni ngu yinbe chola dangna kala jik. Pyome ti nari, zikwe dun kang yinam serwa yinam, long e kongdu kyo rangi ngen dun du bimu ya jik zu ne ngen ji che juje wa dunba ma yinam, kyo rangi jiba yin. Geba ti rangi gor tukzam shuixin ngodong ni tōngmei shokpū kārpū shīngne tānda tsūnri jēngi shokpū tēpūr kūru. Pēmei tī lāne jūti dhūkintū ngā chēwā chēchāne tūnchīn tēyāng jētū dhō. Tī lē nāmsū ārkāntū dhō kērāngi kāngshāmyāng ngē sāgyāngīn shī sēr. Pēmei tī mēyua chūnci tī dhōkcī wārdū hlublubdū yōshīn tūngyū tū mēnāng. Mēyua chūnci tī ngēne nīng jēbū shikdū. Sēblā jāmshā tūyabā tāng hlublubdū yō. Xi wo me duwa ki ting tu me duwa chung chung cham chum tu gyabwe pep cha la xin tu pam. Me duwa di tong nyong nyong shik tu. Xie yu lam, dyo kyo sam, chir tu sam, duwa pe kang ki tuwa tu tong yu tam. Ri, chir tu ri. Me duwa chung chung gyabwe chir tu ti ri. Chang chua ki chung de chung ur, jyo nyong we chir tu ti ri. Ti me lung bu guwa nyong la charba yang guwa nyong. Li qing lin dang kunyi warki tongmei tamkyu teyang chertu teywa turi. Teyang, cemushi yinxing, me lakze de chongde yongsu mimpe longne wisil lin tu gewe cemutri. Yu zamla tuzu hajan rinpu qinan char. Xiami chozu di rolan geba qixin, nangung gyugi lakba ne, mene dezi na chongxing, chakra tang je metuwa dar xie. Kuzi la turlang ne nyasha lep zam zhugu nyammu. Kuzi nyerui la tuwa ne xio jikdu xio ru. Lupur tu nyerui teni kuzi xianxik inbata. Kuzi nyi derzi chudu dunga tipe nangwa xiki. Kuzi guwa le nyasha lep zam di dagda mene nang lung ne 매네 구어 양털 고튜네 카주 쪽색 뜨급 티카르 포르바 차잔 직내 크구스미 샤두 포르바 테달라 찌를 떼지 테다니 수익균기 내립 지신 소단원식 매이야 라착부다 장마다 십착부다 이두 온와 제두 대체 난기 랑바 차부 예심메 냐단 셴미 나르심 테달네 치습강 세린지지 그 제티네 치튼싱 유점도 군이 가송 참미도 교루 매 동장 장벌 초안에 껴받아 뒤에 특기 두 주로 식통 특기 두 딘저 뒤중식 인출지 딩을 뒤산 티질에 치튼 강둡기 타나 최초 두양 전용매 단다 딜에 또아디 자신다 이미 재미기 두어디 로스 내비에 강바 토지 진식네 뒤 얌젠 치와라 침바지 귀기 강배 수업다당 직부인바 강인 얌신 류바순기 강바인바 쇼지 멜람뜻 공도현계기 세나와디니 종교 종계마 도원준기 잠바당 잡상라기 벽에 두결신 변종매마 비준 강내 비준 낭외 종직 강라마르부시바 변호르기 좀지당 양균 슈바티 류니르순바티지 센조현계 팅디 이젠 퓨시메기 디센트주단 직촌난캔니 샤오쉐라다 십실 챙규바니 계산주가라지 캔게 휴대인자고

0: ngon la chao bun chung ci chi zhong ga cai xi bie nang qian di xian na yu xiu
1: mo ge jia ba na
2: qi bie ga cai
3: ngan cui le qian
0: Chi chung na wei pu ram ke tang ai chi du chi du chi chung yue bie sim ki ge chi zong song sim ki kor ge chi wei gen tu lo chu ge song tin zhe ji xue bi ne tie cha an yong san sa shi du chi du ge bia chi chung nian men yin ju tie ya zhu bu qu yi su ge mian qiu de yin xi qian na ge sa me dou li qian na cha xia bi ne le nian le ku ji se bie zhong xia ti ne a jia ge ga qiu qi xue de yin ti lin mo tu du chi chung ga qian na lo li ya gen qi lin tin zhu la ge jiu na ma ta pian zhu mi ma bi zhun ka ni ba du zhun bie e le ge mang chui zhong dam qian xia dong ge deng ge ji ba ti le o ni mo ta 구두꾸루베기 등규 세기 기나체 년리도치 약보지 니아 나가무 개보 하루날리시데 기시경외급라 청부절치 아유리 시비시유벨라 콜리아 오니무시바 중에 다달 사시 마지디웨 부이도 원화시여시 오니무르야 패드나 Bali da xie bie, zhong mo lu ri zha xin, su zhe bie, le po mo de bu xi yo xi. A yu li de kar, ku ni le xiong yu gyu nor bo qin xi xia. A yu li xu xia gyu nor chui du, ta ru kui qin to bu gya cha ta, le zi so yu ba ti nam, kong cu du gu, yu bak dar dong gu cong so yin za, to bu to le, bak dar dong gu cong so si chi yo xi. A yu li dian ni tu ri si so wa na, o nu me pa te bu xu sung jie, ge man tan bun zhu nam le xie gi xu xing, cong so nam kur jie, chong gi qin bu bak dar cong le tuim shi. Lam cho cong bu nam gi ku le dui han tan cu jie so, gui qie ri, ku ji le ba qie yu bie, ti gar ne jia di cong gi du gui le xu shi. Bak di chong nam gi cong bu tan mi zha nam gyan, ko bie sar ngo qie du yu ni, ku nam pin zui, ngo xin chu ji bi se bu qia. Onumu, kuyu puli rik jami juchan si kurje, chomdodo chongpa nam chebar songwe. Tun tun tsu, gusu kudu tan je kolo kuygur keng sikje. Chongshi goba, pujung ki kolo nilin cheba tan, ti shokshamho, kurangi chongso nam chomdo dunba yuzam si le chin songwa ma se, kisayang nidab zam chungwe. Koni, chongpa kebo nibe gachu nyu. Tui tine song kui mutu chongi dugui le xue ne yu sim si le lo ji song. Oni mo yu bakta lip je lo nyi song we nye dir. Kui ngar gyun xin ge yi sa lu yi si bie chomra chongi dugui le yu gul. Sim yu le deba si le tini chomra go gyab je chom dun ke mi zang. Kui chi yin gyum chen chi bar. Nishi ki tige chomba si chong song war din. Mi nam debu tu ju le song si. 그러나 남가 계획 레스초지에 대비 투출이야 조함 시 티브나 그 다가 대비 투출로죠 시 주무 투르스 강도 유버치지 뢰르치도 레화체네 투출기 미초 단념도 총기 치료기 투설규 신비키미 투출도 용켄 로가 남너 네 소외 디니수 투설 제고푸치 라준 바니 뒤직체 투출스마타 로가 남 제고나 딘슈기 쿠란 송섭 결등체 오니 모야 티츠이도 첸농 첸부 총야 틴제 투수 정니 지봉원도 송완나 미중회 유잠 응구기 셴남타 냠도 저튜체나 렉냠제 뭐에 맞춰봐 무투 대가 대비 사양수 티 투수 대비 김이 군주 남러 스시타 응어세디 군주 남 세게 침발체지 그주 락시체디 라리아 체도크 티체나 오니 모장키 근어 남꾸르 쇼와 토베 남자기 Tinyamdo sambar. Kooni yu xene yungwe zhubi yinla. Yu ti minamgi koo chukda tu ziwe. Da qi le xiao dui chezi koo yungwe ba nam gu le xiong lim. Nyambi namdo gi gui ne lang za. Dien le lang di chawe zhukzhu gyongwe le nye ne. Tere yu gongzhu nam le xie gi xubi ji rindub gi chong ki du lo. Lambar tu zho dui chi mar gu. Ge tere cemu nam chi zam yinbi. Lambar tu ki ta jengi gangzhi zam li lam zhu gir zam yin. Koba chung topsu chudu, chung gigi gyegu gyebsinbi, kwa shindu nga ni. Ta ni, 다기 원도 이규노락 도기 로용의 이야 다시 총기기 개회급 신자 다니 장기 소래 니규 미요웨시 워치글레 마디 시칠롭쇼 테네크 총기기 개회례 칠초디 더눕디가 샤메토 드네시 제디 진이 남세와타 총기나로규 삼로동의 체나 로보토 제그지 마부시기 고르웨 토르칸시 유비티 위수 그수 동부 침부시 유비타 대고모 고모시 친의 유비토니 그 낭도 쇼디 토눕디가 샹면도 두규 러시아 제모 토르세 위수 디싱기 지비에 니기 개와 체외 야랑디 권잠도 송외 치나 경신토 총결기 개괴 참소 주민 나와식세와 그 둔도 송내 십도 지급 티 토르칸기 척수 용하시 코니 징난 신도 침부충외 테말 고문리시 그술 동부 토지니 옌덥십도 입두기 차라치 주민 나와티야 케 치니 치니 송탈 토르칸 권참도 줄 시발다외 체나 포진 숨유바 티춘니 민이기 신감시 대용하다 학주 미지부티 라토 경수타 잠시토 권잠토 레바나 신감 디미티 세포 치르도감 시티바나 CPU 팔리야 커브 기란 지도감 CT 양탄기 공치급 년수티의 교법 머히나 티두 토간디 고무치 교법 민남 시주바나 교우신디 교우신바디 원가 타지 고교법도 고 티치힌 시주 끝일 更是同미티 매발 기란이 삼루 떼드마토 신다초 조신도 조외 급수 재무치송회 총기기 고교제 로마토배 급수 你能他这位公家给水板套接土干土修接过夜接一对七百看上去没心思细菌白骨头这个写不定你你去这位落去穷穷听这么音细菌呀更是同问题那是去年俺了一起没呢因此不得算接催鬼没事点点应该是大个爹呢每天俺是年龄催更是同意子扩展接可是东北套了呀一切爹应该是细菌可是东北套给我们别个头当不用做三碗腿吧呢第二头三碗都天地生出秘密的动画组即说话地表里先给他看一下秘籍起了个个天新感觉开媒体更是头天提了面板别个头我们新感觉为爱为他的规矩搞好的去看自己难度送了过去玩机器我们给送为媒体下不着行不行随即去了点才来不及讲出了没动细菌白骨头那时但你落个清不明子生了清难起心甘天你你能给侬不应别能从娘头强电你拿了用了哩细菌强电你用了强电你用了敢强的是可为的呢土干呢没随居住期间给吃过一点没的他的腿最起不明子可不从罗永杰将为天那么好多样的是个体心甘要跟体两把其他说啊吃过那么少的用是的几句母强地你穷地难都送你过去隔天白虎腿哭你了拉准给面点可以拉土更是他亲戚哭一把马赛特东就看谁的看哭天内狂松不土干不都送去过用你平时开出去杀到的铁腿素狂松不去你面积给你那么心甘的哭些杀大神不写些用他爹立即给强子不说给你都清不穷子他就经过那么七个退缩他都杀出去心甘别突袭车位你是出去送给姐你是孙惨心甘别那里了你是为什么你就说随这位投给每天其他穷为路给他让给我去穷我那么过年九百三万世界退去配得钱呢细菌提起别回去提他了呢空我没了去及唐浪给剧本呢给我先听一部听啥用啊细菌别和体育等于明着错但你穷起不落一个去年没了国国东西空气的比落得尊听是些节陈又从给那么国国东西了国国当起那么多东西咋陈又从给那么大了行上着戏可我陈又穿着没从干没穷可不去陪又把大个月南牛米的三不七九个月俺是七八年跑了九别给的床边为所跟着月别陈药的牛米爱月节从不切我南给过了跟几月些七八年跑了九别陈药的老大尊听是些节让个金大了高高东西是绝不能从不是给陈药的跟了人工七脏三天穷松啊是七八跑了米过儿出给三天穷松谢谢从不能是 다그뇨 쿄러 냠바 고르니 슈디 시주 테니에 퍼규바 테요 총겐타 총바니 오체체도 주바타 총지버 체니 펜주윤시 무드니 체치 코 총베 김도치 퍼규부 테레냐 랑게 고 니슈샤 총베 달러 랑키 네버단 참베 제고시요 튜티네송 총부티 코위 진달야 규자 다기 코베 거지 당링키 셉슈 남바르 타바 체제 로치소 티네 로니부디 로주신도 레보 총자 세괴 점시 미낭 거기 두지벨슈 다기 진다 티야 군타자와 총기 닌도스유비 정시수 머디바미비 세나피숨 초보 되면 같이 잠시 총조 로카남 준비기 세리타 뉴지 동화서를 방매도 제제 가주 튀다르치 티다 닝군 참수 진다기다르 그 티우신제 제말 김도 점충기사 장외 렌발 송러 태도 로용괴 시주 코웨 진다기 가시 링득기 김도 송신 고자 리바나 모주 차부디회 티규기 포목긴치 탐제 다와르요 진다기 점충 다 세수 남겨 고치 퇴니 다와르요 타 다르 내추 시시 추미 티중하나 코웨 공회타 광기다처남 경님부식 잠토 중식기가 되라쇼에츠나 로부토 경기제 코남간 경호도 내제 장마대충 송회 다티우신제 내추디시와 용피 시주 잼춘탄 세수남 섬유리 대비 내추디 퇴마타 탐치 무주 죽지티시 랑우바르메 제바타 류괴경 체부다니 뇨와다르트귤 내추디 퇴마나 김지 포목인 슈머류버 퇴직도 이수 참슈르요 끝에 고위 진다기 점충티 이 뇨로젠토 교류의 킴보도 송치의 진체남 락토 강티블러 살덤니 조바타 심충기 고타 기군캬 자초 요랑 치워마세 강비 경계 탐지 낭노 쪼불당지 신토 미도버스 뇌 자초 치신도 빼후디 도시계 규규 나 다념도 탑산하기 감탄가유남 조바 용괴 시주중위 고위경 맹아괴달 수터나기 장외탄가유 통제자 다기 자초 치물 우주디 신도 다기 진다기 시 슈그리 나나드충 티달 김기가유 탐지 다기자 김상기 장외남 자초 요란치위 외부 탐치야말라 급티 점충디 자로 증신 세수남 티제 치툰주원나 다르메바 배호토 규기 니마부남 차부충스디 티제 서원님 풍부된지 불감순이 돌주리화제 규희 시주 다기 진다마티가 꿀달 무신토 람니티네 규 권소니 과진토 모동두니 다기 치신도 용화타 무조 디디토 기후 다기니 다기니 시 맹아 된신도 용 티규기 기호 포문 갱신 탐제가 닝친 치마동신 연초타인염도 용 다기 코부초치 총초기 중규 총기니 치퇴요의 급수 미남 염천기 내추 치중기 담치 기호라래 다기 안에 퇴비 담티 내추 마토비 미남라 세바나 기호라래 슈신 나나도 추니 다탈시 요마시 시주바타 양 기호라래 대부티니 미친시 인자 연초치 기호라 내추 슈와조 시주 유티 지급기 내추 퇴마타 결주 따라 집신 미타 락체자 조소 님쿠르기 내추 쇼크삼도 용화타 양기오 카치 성신기 데모다와 용켄타치 람토 미디 교주 총미 지부대와 더부추 끝에 고우니 군기 듄다니 무신도규 점촌탄 세수남 무주차 부디지에 다그 치신도 니베 풍부된 징키 남바 치다와 시치 시갈 조니 참소 다그 태워 바모카 고토도 돌신 장기 장라 잠차 슈와타 무주차 부디지 징덕기 균네 시갈 리바타 무수 치지 당토 점주 구조 계시부 파소 타니 달라 잠교 난케미 고위 키기 첩라 파류도 조 시주 진다기 추디 시체 환연친 토니 악티진 담마회 몸미토라 신신에게 태워 초보다도 교니 매바 비호토 내추 지충송아 지 티중하나 다기 공의 기기가시 고우킴도 장원 림발성회 티갈립두 심추 딥지에 침춘탄 세수남 뒤직도 싸워라 쇼송 시주 공의 나시 침춘러 균차 주무송아 지 티중하나 다기 공의기 점춘단 세수 창마디 부어도 쇼니 쇼음부치겸미 양공의 나시 다기 포모터준 쇠락삼 시치바나 고위 세무구충티야 대충도소 시주 양공의디 다기 티우 쇼음부 대유탐 시치
4: 코위 공위키 심준탄 치르 튀직도 딥자 미드 강유 대중 소마세 차당강반 남게 딥고도 쇼

0: 티랭키 나마리 쯔지베 낭친티네 낭친 무티도 랭충 감기 제베키 모차르 길레스 나가테도
1: 접준준초 에리 샬루 수규기 시디게 수 눈물 토리아 보카비 추궁 수르숨디 바이모 수르숨 쳔부시교신 로야차 카시기신 추싱 추궁티네 규비급라 루포르투 팀주와탄 넘초티 크인수 레베급라 칸송미바 교구요신 체사 미남기 지수중괴 내대야 디두키 수르숨마 야메나 土著所松西是我是心就他出席平忙起不去在地开间去白莫所松清部顿至南部过地哈兰新都全部是白莫所松清部社会起错误度则不让保金吞并我不去心从我度三用结尾格了我不听作呀又会提起则不让听过心则不让听罪你国起出局地秀没不是个月经给四个地呀出行体内局为呢多谈着玩出行体他催哪里呀听着我心
2: 咸阳白毛素松青白从未透了曾提起新册米家行东汉藏月别错过了清不去错过了天中我是刚刚清不起谈着玩你没为谁对接来阳七多七别吹在天能住余杂几里呀学玩七多月天里能住白毛素松青白可应素普月七别格了罗普图拉着为有银天下心
1: 赵俊俊策俺就苍面一天在带儿我们家族亲笔操控起白毛素松亲不宁结束中国开始应不天涯这对素松开始不过是听我透了亚水定结束中国开学了感谢土地一年里听着学习 中科兰州塘新疆派去熊南托了卡鲁沃南宁泽达尔贵别南通不缺心南科快递亚里别格了杜波图通密托别坚信东不行托不能行南科古丁罗主个月心熊南提当年抗战特别接力呢卡鲁沃马贝南提贵别格了森林抗战几个月中去年军前没把通过心现在闽南里亚杨金七位三八千年熊南托不提托了应宁卡的月面塞不及断对全部是 提及了当今前末托比兰科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仓 기 추위 차와 시급탕 추 대달리 통미토비 계주식 텀버티 칼로비 춘진 치다 채와 교체 랑콜 구딘 로그 유버 신도 총부시 中军军策中国新疆旗李木雄西香月旗罗布布西比社会提下闽南旗新纪月四比国旗天尼宁子美比民宿朗毛西汤张玩社会提哪里呢永平旗七所南出国旗民马塔吉旗李布布图李北西了杨前昂拉卓塔塔牌库局促有美玩库国月 李伯伯西边东查塘都做起为建设杨前前都不停车期约热时呢唐东一呢则归天尼策划新都骑行落地一二退则归天尼美同德部求起克隆起垂在度设施恶之三不了李伯塘三位起垂在尼设施度顿居塘三不了李伯行李伯伯以亏天牙策划新都起为闽南基恶趣江破库美白甘卓行先让李伯伯亏起七龙尼厕所筹备结束中为春节的不西西七龙出坎龙清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워차를 편중네
1: 니엔 워차를 기도 담니디 교 롱푸르 쥐네 키라퓨 사투 워차를 시비 담니리체
2: 시겔 슈베 피리 비나나 바탄 잠닝 사조 카드 슈베 벽엘 롱팅 생겔게 공감사 ngana tso satyo nga zara tamling xiebe le cena xianjie zhuwa gado che nga tingdi le cengki zumdi tang zogyong shukin tenzi no buyin. Bina naba tso, tingdi chirik le cena gwa jui tu nye xiongki chukyul dimik jiba chedik shi yu. Bina naba tso, nyewe lo xie rin loka chonggi lunzi zongki nena tuyne pege hurda tangwa tang nena ki buida chak jen duyde nyamne kan dom tuyim ki zongyer chadab jene mang tso jiba bar tablam yang su tang yubashin. 今日表记藏巴拉龙洞记录据点行安尼塔巴拉托冈萨对水军旗萨家族行事春节年那藏巴尼春节三个村的旗舰行营了春节芒族旗秋久的米旗舰行事今天年春节芒族南旗米格尔塔娘们看他那公司那边托年在这边国国行送春节年那旗春节那座萨尔比其他前面也不是 老天拉尼，实际多几期春节重新引不通，没人没人拍，新来了天呢，抓紧给些送葬，兄弟呢，春节那趟怎么了？用个新都吃了，你那怎么春节施工的绝不吃就汤，你那怎么了？从他丢给你，空气、菩萨、热气给你，天天被空气吃完，从他那过怎么的？怎么连轮汤，其中级别连了修？宁瑞天被灭了，民族吃完看样米塞瓦打了。
3: 南西总给这有点钱，多起不了皮皮，电话时期，老天拉起朴三堂、朴三姐早晚来接班，拉什么啦？刚过一两兄弟，今年年冬举办了蒙古体育节，罗江那年，罗天新竹团在连队，你们来看的，刚刚预备退金了，七只罗江的七百，你们来看几部贴，做罗钱，空气心里有个锻炼，你们来看连日七百九，春节年那这边锻炼这什么，加到七六千八马赛。
4: 甚至总共给编造的配件贴，我也是特别重视淘宝去。贴过去是不是那种？你那天在啥子东西了吧？人，你贴去看了嘞？他贴去做了，相当于这个的，没是有的，不能够加上了那拿过，才能忙不需要了。因为那个人那里名声悄悄，我觉得呢，所有女的姐姐，才能看忙过去看中有别的，其他人家老谈不得去嘛，老女的姐姐忙去去没得事了。第一趟呢，他我们就私信的他，那拿过的好像差不多有不着了。
5: 哦，
4: 什么这些呢？我这说你那啥些？那我们就加上那拿过看你吧，拿过苏州的，拿过全部这些了。可以，俺拿过苏州加上，那我们就平时总。
5: 我给你查询的，他社区新部的社区亚克都是没事，记录嘛了。那个全部是其他忙些的记录嘛了。现在我们娘们看个，他做的，那拿个苏州是的，我们这个广场的，他会这些了。那拿个苏州卡站，咱们忙些的，经过的住宿的，住宿卡站啥个，拿个苏州咱们来弄些所有了。那经过的住个忙些，可是苏州出去，你这马当这些，他咱们拿个是的，这里东西出去先没有事了。咱们现在抓个些年忙些的话了。后头什么些车间，我们拿个苏州卡站过来，我们。
4: 판매되기를 내내 지당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잠수니일라 달차시한다는 종류명은 미리는 수시하나 주기와라 어디 판매되고 내다 판매바 게시티 게시티 어디 판매되고 잠수다 언제 잠바 주의 겹제 바꾸비다 이내 언제 내내 체지엔 체리통내 망우지 가르길라 그나서 무엇이 망우지일라 그나서 그런 수시제다 언제 경과 갑상 잠은 내 사연 내 수시 때 지충단 전제 수시회도 다들은 차신 경과 망우지 갑지길라 엔 잠수 산이 조제 조거신이는 어디 타주 투수라 달은
5: 那些，我对俺就咱们注意咱们是的，谁的？俺我的借钱没得事了。我咱们给查话的有钱，查话也没些些要紧东西了。
4: 那是，俺那去那最是的，怎么包括别个了呗？包括咱俺自己家家送去这些包括别个了。俺那做的，咱俺这苦力们吃香心，那么有吃香，咱们了苦力们看俺这些那吃肉了。俺这苦力们可是煮起这些吃些了。我对那咱们吃不起个了，但都是罢了。唐古的吃香那俺这个的，做忙早餐那俺这个。 光在吃些那个就从这光在里头吃这个了，从屋里头上屋里吃上好过吧了，俺这个光在点头这。 저거 김제대 차신다. 먼저 두냠 약지 댐지라. 둘이다 가 속도 유발라. 먼저 나고 유발로에 그시에 나보다 가블레스 제대본데 그시에 달라마는 가 속도 유발라. 먼저 미건다치 나고 약시디 댐 건제 더시 시대. 어린 먼저 당무차신 먼저 조가나라. 샤. 어 먼저 단대기 경고 점세디 먼저 로칸 신망제다 등산차신 점 세바 갑지 발라. 먼저 두디 로칸 인지민지 먼저 단 인베 두고 개베스신 거라.
3: 김세지.
4: 어 디게 나로 두디 로칸 쇼바 로칸 쇼고 김제 차샨데 먼저기 판매 되기다 어 소리변의 귀신아 가르다 근데 진짜 시다 어디 로빈 제제 어디 날 누가라 내니 세기 쇼스 내니기디 담배긴 초규디 인스발라 어디 어디 시샤제 먼저 로칸이 제 샤라 근데 칠로디 신내든 출로짱 당부디 아 먼저 성군나네 되는지제 어 내디 식시도 말라 식 더더 사차산 예제 아니 발 차샤나 먼저기 디지발라 룽갈 간주 줄사선 양결 어 주식 어 님주체 주제 님주체다 안 거든다 두 달마다 되발라 어디 차장 거마 그 예제발라 두 속속 나가 되니고 어딘 신내 출뒤 출뒤는 양결 먼저기 룽고날 간주르라 룽비다제 얀 두두요 네박바지 텔벤다 인데 된도 갈라 맨 섭섭한데 어디 출까 지 룽불 당시 양결 감 감에 대해 먼저 인세 찍지 감발라다 배 님은 세대다 자 지금 바갈라 또 망부질이 디케진 거라 어디 님지 감 감사선 신의 먼저 양결 룽비지 동발라 룽비 땅 사서 얘 먼저기 왜 미기 양결 라게 녹지제 무만 인베 시겐로 온데나 식라 양결 먼저 얘 레디긴 레지지 레디 그신 거라 어디 식식 사선 영어에 났당 영어에 났당 사선 양결된 어 지지기엔 식시던 시발 어디나 식지 청사동 발래 인쇄직 청사다 청사당 사선나 어딘 시내 양결 룽비시동 발라 룽비시당선 시내든 어 잠다세기 그렇게 점지 발라 야테 어내 시내든 마잠다 안 잠다네 양결 문제엔 다 된상 문제 전남마다 문제기 섬진데 시에지제다 잠비 주시 선이 누가라 고나서다 주도시에지제 주신 정강이 제지 어디 야 어디나네 얘 양결에 거직자 발라 거지에 된 신내 잠비 닥시디 되는 발라 Yamlek, 지점에 약심노 견정뢰직 자연상 문직 디제네 하고 방문서
3: 하시는
4: 어 텐네 남라라 어딘 가라선 때에서 고급지 바선 텐라 투제 제시든 가라 당연히 일라 신다 견도 당연히 바 견주고 삼 마삼제 망조 리시도 하고 방문서 내가 어디 제제든 이든 집든 라는 신의 디제유 발라 냠나 근데 수유 발라
3: 어 레스 멍이 겹겨 남르베
4: 멍이 겹겨들라 슝이 티니 잡게 제유 발라 티니 잡게 다 텐네기 남라서 티니 잡게 다 문조 당겨 봐 니도 니슈 작숨로라 문제기 전할 때 신진로야 딱제제 제네 디나는 무슨 예 롱셴라 테네 남자 가슴 성이 지발 디나데 가레 테네 디 어저 중정 가레 망절마 무이네 바 잘라이네 바 제기디 티숨 성이 지촌데라 어디 어디 건너서야 가불 지옥설라 언데 세상 남규 미티에 내바다 예 무슨 신선라 어 단념에 가서 잘락 지발 디나네 때 빈조 세신 거라 제디 방고 세지 어디 제정은 지고 와라 당도도 먼저 구두 숨성에서 진유 진일로도 와라 이교기 그거 제 구두 주제세 엘럽도 직숨 주제세 교교스는 제템 상다 네 저제라 안 다른에 제다 어 지리 빈조스 때 진용다 구두 정 쓰지 와라 안 먼저 남교 차신다 찬념 이도 집 되는 거라 달지 교 구두 야녀선 숙스네 달로 차신 먼저 그 버바르날 차신 민니도 니 서로 버바르차신라
2: 빈나나 바초 로딘 싱죽 튠제 레뇌 냠레 칸키 첸데 튠레 피게 다네 망초라 버퍼 용규르 규티 치베 미규 타종기 잠베 튠제 민다와 링아 서베 쳬바탄지 센제타 예마소 튠제 나마 진키 마라 갸치르 당유 밍에 파 미타니 도니 제니 슈츠두 클학점 추규르 니티 쳬바타 망초라 로규르 망위치 숨지 소니 학점 펜버 진규 태동 싱도 망소 튜잔 줄라 캐보 고시점네 총셉 타게 용규로 균딩 이젠 태바체유
4: 我们现在看到明代几家军群就把我们这两个是哦，前线来的，我们当然是那是明代几个，我们两个前线的中间都阿三不是多了，不是多了。不，不是那前线的，我们也龙溪那的，是和前线那股西街，接着有了。我听到那他主力的忙着的，找钱弄了，我们天在的，我们从忙着了，我们就这些前线忙着了，那的有吧？前线我们从前线忙着了，家家伙的前线天天干，啊，这些的我们那人老提不起多了，但是前线民意都你知道自己啊，不把那那个穷干了。
3: Les

0: Bidin zambu ka ngayi bala, zambu nagui tenze, zambu kuru zambu ka ngayi.
1: Zizi kangchung yu ki pege tang.
2: Nyinyin pebe kimji, damju song.
1: Rangrang cho ngui ki nyongpom ta.
2: Fulu songbo, lechen dine shu.
1: Sengnam cho, kada ki ki sen shimba dine.
3: Sa tu mo sa dang ni xi ba di dan de kiran che tang bo tang bo ki da ku re ri se che ma be
0: a le
3: ti dan de ba zu tang ma ti de yer be
0: tang ma ti dan de ge da o di ba la tang ma tang ya di na su ju si di ba la o ti da teng sa da o di ji sen jing ne tuen bo ni yong che la ni ne se xin ya gu men ji ma ga le o di ge da mang che na ju me xia den ga la 자자문제는 녹수루디 댄스 광치어제제 망자 군우라 텐 광치어제제가 어디게 말했든 믹스 잠 속에 괴브란데 어디 일라다 단행에 잠 춘추디 길라 토스갈 어디 속에 미기 저데다 나 녹수루 뱃거든 지게 바바제 나고 젊어까지도 거 템보 체리제가 어디게 녹수루디 엔지 규빈데 체삼제 말하자면 샘제 체제니 뭔지 광치어제 뭔지 잠 믹스 수루 세지다 라긴데 세지 속에 김제 어디 Yeah. 저기 좀 저기 저러던 루스탄샤가 잠부터 체시 속에 대해서 군제 바로 충전해서 또 군제게 심주 신인데 잠배 좀지 코르서스 말아 뭐지 진짜 랑 준하고 수루 잠들이 너 잠에 팀고 넣는 능아 승이 있는 거라 심한 점로 지내게 어디 계지 어디 안 타무지 말아 군제디 잠부터 와서 이 잠에 팀고 넣는다 너 고른 아스리 예발아 점지 고로 심발 능아스 지내게 어 잠 어디 기타나다 너르샤시는 좀 우티네 방 신도지 우티네 셈 가고스는 코나서 담지하고 제자가라 다 어디 파데 균지 시즘은 주고 주고 파제 문지 잠에 다니게 딱 깊산 주고 삼마단 제서 소스 미리 텐세들 성교 약체 관제 방부를 겹지제 잠배 비 타르타 단지 좀 림 거래다 속세 지겨라 침이 열라다 왜는 쉬어 지겨라 그러면 제서 다른 건 자신 의미를 내시셔날 수 있을란다 저감 선다디 라즈라라기디 좀 우디네 방 지샴 우디 신도 우리 코나즈 말 자신다 깊게 학교 세매 지겨라 우리 때는 서서 진내 당에 방 후다 받아를 세제다 우리 이야기 하고 지는 것 신도 소화되든 생각 영미 돼 가라다 두디 컨트롤 야우르지 언제지
3: 이메리 내시샤 진진 뜻이기 민도 된다고 야 디지 데이터 드라이브
0: 아 되게 연지 버진 게지 셰 누가라 에 소슬레 겐디지리라
3: 단다 아나츠 제주부 망부지기 치다 점바디 다지 치마신바 아니지 나라 냐데미나 냐유진아 디데 송이 망부스토와
0: 어 이만 나오디
3: 점베 잘에 나니 지금 내시나 지난기 식당 가르치네
0: 로또 저데 다 가르모는 사진도 점베를 약 셰지제베 어 당가르키 미유토네 차샨다 로케 게임스 치네라 볼라 볼라 튀네샤 잠바다시 로케 게임스 치네발라 안 가르모는 차샨다 로케 우지 치마 디난 차샨다 뭐더만 이도 집든 자기 뱃 그러다 어 삽초 갔다가 신 우리 게가 응 당문 가도 말라 졸로든 배실수 가르게 가실래 가르 야 주인데 비 온데 저기라 때는 잠탄이 막노가라 길라고는 선글로 제가 팽가라 안 길라지 길라고 때 수한데 문제기 초다 잠버스 쉽지 예바스비 때문에 제든다 문제 딱제 니 제바가라 세리던 딱제 젠틴 뱃고르 달로 기교 더디 제신 냠 약된 있다 어디 주고 가르선다 박사 쉬부중나 어디 안 가르 더 주게 타야도 록 타야 칸이여달 어디 근데 심지어 제가 주호스 되길라 더 쪼쪼 되다 수부 있네 봐도 망치기 더 잠배 계지고 점리네 봐 저와 있네 봐 뒤따야 되다 디발라 꼴디 korbu yuwa gala. Chuu di kol kili kili uli girta ya naya kho nimi meja gala. O digi ki ta zambi di chengmu chengkyaan chada maa tuyo yun di chengba la. Udil daya zizhin ta zambi di chola zhoya di nyamjik loog thon di chede wala. Doi nani tenki jik jikyaan ba gala kho chuu yin eba loo yin eba chasan doba gala. Tenay di korzaya digi chige la. Chayasan ta ngaro ngon nye shimchu chokto chewa la nga jensa pa go zida jidang dunju kyo shushu la. Ngari ta takze chidang tengri ya korchik dung ikisa te udin mahaban zi takze chayasay ta zozo mangzo dedan ta chawa tumso nunga la. Kona zo dedan ta shimbu chun ten ngaro soha yargi rogo gala. Odi ngari kenri yin samja ngari takze zi mangu chayasay. Odi jugo jugo sheda chungsu ni chu rangdi la samshi chenagi la dodi mangu ta putruin gala. Chu rang chayasay loga na jidang zin to teng sumze zi gala. Log chasing ten khan ten zip gong mong dee so dee la. Chasing dixig da kwe mi nus dar da da da mi do dee dakta zami gil hir oga la. Udi chasing da ngunzi siri ton dakshay si dee da nang da khurme wala da. Pidu chung ong koro baga la. Udi ki tona dakta jansa bago kashi nal din pon re so dee din nami nal tuin ka la. Da chasing nga log gyokshui dee me chulek si jik gyokche. Log nam yu korze kuna su le si jik gorche je dang dakshay chime shaya udi nre sashi la. Tante chogo chashan. Gorze dee chasing da jansa bago na dakshay kinde chen daksu lengi la chayshin yaa kushin. Udi nal chashan nga dakshay dreb koro bet koro je dresun mangu shitan che da chogo gorze nre jik gini karche che na gorze nre jik gini zam kina nyan zam lu che paa dakshay che. Yangyar e udi nal che shimbash lumi yangyar gorze si gorda yan dakshay yu nre chok chebla da lo mangu chik zambi do shimshun shenebla. Samri namda bese, tan rizik che chebe nga ji baasa, tan nami ya urisung do wala. Tan rizu cherwa ngui jangge che, ngari ngoni chashin ta, kashin ngari chugu korsi di yaku shimsha de la. Ta takche kende chin taksin len jo la. An zambi zambri di e bet koro che da kalkunne zambri yaku shim no singi yangya wala. Nda lakwa do chungge na genko kishe zi da kaba kyo che, raan zambi sonye di yinba yasa, la o nyi ya chwa unda singi chok tung do la. Unda kaba che zambi nang kaw shim si ta ngara lo mangu chik kala ikib cha zambay biyuzi ta ta yaku shaa ten ngara ngara chik pawar siki kaw shimu la unde genkwa mangu chik kawali ila moma chawa di nga yi dedo ngazi pamay tuyo le zambay nagu sanyu ila ta tanday chawa di nga yi dedo si ra zambay sayani lo sun ching su lo nyi si unde kaba talu tuwa mangu chik ligi la genkwa kishi nashu mangu chik nangwa shibdonga genkwa unde kaba shibu ligi la unde le ta zambay na kaw shirno la ngara kala gyari chaa ten azi ta susi miri ta mangzo al pen bata an tangda gyugol pen munde chik yakshib chundi, sangarangara sem gyurshin na imo shimene sem gyurugar kakawala.
3: Ha tamto shen di zo chuda lo lo mato wuxie da
0: zo zo tarzai di o, deo korzai di tode la.
3: Lees.
0: Ha chuda lo, lo kine ba, chu kine ba di mi deodane zam tenyo baka la. Oote zo zo di korzai di, korzai di duenu gila kuna zu sungi di ngaraja di sem na ngara biji yakshib nyem la. Oote mi ta ngunzi namgyu zam chunye mangzi chuda si gira shigo di ngunzi lo tan yaga sunga gila jinsa bago na oote ngara yakshib 승부 테스트라 말아 지구에다 무슨 예제든 말아 우드 길라 글로 시샤 체제든 말아 거세든 고 거세든 문제기 디단에 다여 봐라 된도지 그네 지중교에 봐라 어디 시샤 체제든 말아 딱제 지루 지루 지루 지루 때다 내는 더 자산 약 쉬었어요 셀라 줄리스 지격제 격 고에 김제진 더때 다다 해야 되는 말아 진 문제 추다데 체샨 로가나 팅숨자고 있나 어디 서디 무슨 세종가 서디라 잠대 말아 록다문은 저 록하나 탱직 저거라 재산 다 되면은 문제문에 자신지다 다 고스나 탱직 좀 딱다 셀라 어디네지는 또 봐야 연결도 직장 말했어요 서지 접지 딱다 셀라 어디 잠배 비스도 약속 되나 더디 맞은지 약속 되나
3: 점저다 총등제리에 현재 남지 비뇨이나
0: 언제 다 척도 중요해라 다 단행원의 자신 가나갈 직장 말에 발신으로 된 닥신데 즉 기다리지 어치나다 갈 지는 능담이래 언제 좀 갈 수는 지는 다고 돌래 나지 직년 자신 말에 처음 반이네 자신은 먼저 생명다 인심지 거가 갈라 먼저 달 되는 자신 먼저기 내도 나오데 섬링 라기 즉 라스갈라 어 디기다 법체무스 노가라 갈 지네 어디기
3: 다디 민다디 린지 내나 좀 균형 걸으면
0: 균형 걸어 봐라
3: 그래서
0: 어디 탄데다 딜리버리 디샤샤는 문질 현수종 탄데 페이지 단체고 주고 니를 매겨라 어디 사감 쓴다디 안 의미리나 시샤나 샤샤 가지고 봐라 너는 다시 좀 뒤지고 봐라 어딜 때에서도 우리 군아서 그런 도지여 봐라 말하기 딜 때에서는 저서도 현수종 내 나고디 돈 출문 제제 비다다 사이돌 텐데 디디체
4: 비나나 봐서 로딘 싱슈 튠제 레뇌 냠레 칸키 수준 키 락시 타 팅럽 첸제 송제 키 튠제 네나 짬바 레뇌 쳬바라 제주바 겐다르 슌숨 키 되베 테봉 미팅 케미라 대유 챔베강 냠네 칸티 치주라 케네 칸디 톰네 로딘 미겔 타양나 냠네 칸라 시지 챙예 망부 제유버지
0: 어 냠네 건 차샨다 무슨 이도 주드네 주지제 동마다 어 즉 정기 팀이 섭게 즉 나한테 자기 나뉘 봐라 안 드네 나를 로카제나 서서 좀도 정의 됐었던 사진은 인사샨 치자다 니스타메 된저 서벳 거 찾아 거다 직선자 센스 봐라 구름 찾아 제제 쓰셔야 된다는 거 역시 비라 어디 자기는 다루는 자산다 문제기에 좀 내체 대직 차상 문제 견제기라 기체라 어 대지라 좀 된체지 문제기다 중년 가는 자산 문제 말 계획이 내 봐도 장교적 좀 내기 라기 가슴 쓰여라 어 이교 각도에 다다 어 되는 자산하다 디날 자신의 집에서 미는 날 수 있으라 이런 이성이나 자산다 배 용기다 시자는 미스는 걸라 어디나리 차산직 배신신을 나기 된지 계시셔야 어디 차산직 이제 어떤 죽을 차산에다 지금 뭐이디 배트거로 즉 김상 이제 중에 찍내 망소 취해 내 반인의 생활을 서로 배디 아자 철수 채다 죽을 차산 무슨 내나 됐다 배트거를 심슈다는 게 전부린 거래다 쇼셀 근데 내디 켜봤어 놀라 거를 심슈이라는 게 치도와서 놀라다 김재인 진선다 진내 세션 땅 세주 양다 멍시 문제 종이 내봐 문제 샹이 내봐 어 신조지 내봐 뒤도 틈지 시험나인 갈라 그나저도 순 세면 땅지 어딜 대전 가라 겹서 야구에다든 가라면은 제 매진 시에 대해서 쓰 견디버 갈라 후다 받아 제 이제 주고 점린 도거로 현재 내 나부터 가다 갈 동도 세지 점시 야구에라 자토버서 놀라다
4: 변하는 바서 마음 별론 되나 냠네 칸키 비제 앙 탕버 잡부터 망펜 사월 진비 통매 섬뒤인 띵송 체디 ngarwe tuenze shimjuk sarbi tingsab to tongwa ta songlam gyachijir tongwa tuirab ki kyechu tenbe chinsong tablam gyachir taane pyo ki chakjin shingro tuenze lenwe kele su gyugyur guidi shukje tangdi tuenze bianchur peke ta shing dobe chawar digi ki sabyun zhuk tube shuesem tenbo yubashi tingdi chirik le chen shunzam takashagin sumdik ta zogyon shukken tenzunobu yin lingye shiden jago

0: 이송장가 고차두 잠바 랭샤네 마타니 망당르 작산 떠간 조고야기 아니 정고 뜬두 잠바 랭샤 출링기 기도 나로래야 슌조 인교기 윤주 구리마 시진게 다 디니엘이야 소소 랭이네 아니 랭샤 출링기 체도 제지 쇼뉴 매잔 다 타리 다 소소 쿵기 마미치니 슈조 망당르 작바 반주 콘조 뜨간 조야기 네 당란 체니 침부레들레 망산 조차도 잠바 반르디 투제싱기 요레스 디오기 막베 샹퉁다 리군 디니니가로 푸티유야리아 캡시다 요레스 윤주 구리마 시진리아 나마 게미 팜가 침보 존재 대두 잠바 랭산 출린네 송장게 공순신 라소베 마로티니 용자 공순신게 반르기 툴리아 툴렌로니 반르기 오그마군 샹퉁다 리구 니가로 선보야 심보리스 송장게 마군 디니리아 구셉 침부제니 군인이 룽국 제장 군이게 랭산 출린리아 곱다 시베 마제 반르르다 겸제세제 콘주 숨가로게 망당르 작장 메다다니 규노키제 랭산 출린기 기도 나로리아 쇼브리스 콘주 랭산 출린리아 레굴 하모야 단진중게 소수 따저지 규제 디 뷰딘리아 치니 랭샤 출린리아 겹주가 용약 랑가 간리아 정토 중길리아 정창기 따고 붕나게네 따저디 포베 마제 랭샤 출린다 송장리아 만비 슉침시다 제베 고 송장리아 녀사 슈브리스 디슈드 잠바 송장게 아니 따디다 든다디 고 디제 제가 따이중 정토 종기리아 담바레스제 카상기 춘잠디 델레브르바 다데리 디슈고네스 근데 중요메 무티제 마슈기스
1: 갸푸 규리 푸토 므송웨 중쿠 차젠 점종 시야케 중어 덤규 시체 잠추디 군키 녜왕 국배 귤귤지
0: 다 대중게 정토 종길이야 니십 제가 친제 님은 시인아 쓰지 친이 추 로연 제 군진 디게리야 가르시게 열에서는 정토 종키 나로리야 견돔 템자 솜돈 학스시두스 대야 정창 스니지기 미자신두스 디 파르겐디 진게럽기 미쿵르샤스 코야 미창로게 제송 정라 시지스기스 미대야 붕아요레스 디겔야 가르스고레스나 정창기 따고용아스진스기스 부겐베 민리야 정토다 분이바야 정미 부순바야 정소 부시바야 정괴 붕아바야 정승 덴데스친 시기두스 디미 콘조야 작제 기겐 시원 공스니 지여레스 작제 기겐 슌바 수딩 스니 지두스 정토 종길이야 미등아도 족동세지 루루 수제 붕가르케니 데샤스 콘조 돈도 존기 코르툼 넙줄 학스치 사브 수제 랭샤 출린다 큐싱아 수용기 니 갑딜 란제 nganzu jidin kharzungi gunzin yuze simyagi nage damjasha jeshas. Nyeri lewar tong rotunyegi tajo sengkarma diyimin dandaya chaliya gigan shiwan kungi shunda chigdus. Dewaya kondru langoya chidikarresna minyet gege kungmi lungmi cheche shezi zamni tongi diyina logi bugdigiliya shetangar juushas. Shega sheziliya kandres diyoresna jaglong jibu jwewe hanzi changman jwosu zunzum goja rengzi nunbu sergi neyu lengshan suling torne chaogai gyesa tisu sungjiang uyun nibu sunsu jene xayu zengchang dago yung abu gyeja chao xir kipsu dusgade xezi nal tengg dus dusgade dai zungge nezu nyesan xubati chaogai ga gobataga kondru xita saje garshiga yoresana juzung di gege 체메든데 제뉴브디 함부사부시라리 나롱 엄마친제 민예디게 승바드라다 gesi

0: 이 이게 지요리스 링충게 마메 링가타니 마가야 자브리스 다딘 데츠글리아 아니 두 겨유자 차가리아 다디 퍼괴 젤리아 카타메 자브리스 링충게 차가야 껴제 콜로나로로 루니 런창게 보숨다 두체 송와 디에디 차가 리딩 카톤리아 제가 담브리스 딜하마긴 군진쯔에 뿡가 나로리아 주두 제제 가르시게 열었으나 따다리 아니 아주 개지 저게 리딩 카존에 페베 제리아 차고 딘데 용그리 삼바 섬유렌 대비치리스 디임비나 디녀리아 루다르키 더규 차베 대년부터 따다 대소스 땅아란스 막삼 샤제 아니 파랑자 랭산 수린리아 로주랑 레마도 지기 정토 종기디 다가스케데 아니 큐넬렌 투브 민두스 두스케데 셰드 잠바 후엔 조게 가르시게 요레스나 아주 송공민기 까만조공리야 로는 디그마레 두스케데 셰브레스 데닝가 군진디게 다 창물로 지기 이 몽네 데니 마미디게 다 모투 마갸기 심슈 맵제제 다 팔로나 가용아 삼제 데요레스 디곤다 수고 둘이야 군진 쯩아 보디게 창물로 뿡가리야 심마 내림 허법 제제 고메베 주다 쇼브멘교기 접지능신 제제 같이 디지메바 대배급대 톱갸 곱갸리야 꼬리야 잡다 진얘기 머머치 저 춥수 지제야 요네 뉴네 머루 싱아치게 뱀바 장가 마데비 키제 수마데가 용기 두스게데 녀신 슈두 잠바 링중 라속바 창물로게 람사 따신제 때두 잠바 초숨네 뱀바 기미 오유 두실 겜니 님샤브는 신세비요리스 가사가네 기드다 제니 네 뿡가르크 듄려야 마미 교윤두 삼바 링충게 제카티 안 마자브 제제 가르갸니 군진다 마미티게 치니 벼심버리스 갑두두 삼바 정창기 네 먹붕게 콘조 대샤단자 콘조 징기 징기 레와릉업주 죽주 세지 벼치니 신에 타스지 존재 멍멍창시 개두 잠바 양갸 미장 납갸 두케츠지 고차 중요레스 두스거데 팜니 첨부 존재 겨고 랭산 솔링기 촐리아 로브레스 랑가 그 체가 지질레두 잠바 대중다 투제 아니 군진디게 먹붕 치르딘제니 리딩 카르톤리아 로니 근제 제나 가유메 아니 주도 제약이 같은 저버레스 마군디게게 같은 저베 제리아 먹붕 치제 리딩 카르톤리아 팔로브레스 창로게 아니 군진 차가리아 따가 윤두 잠바 차가디 임비이나 아니 톱제 감르 가게 사투요 마레스 수구 용조 짠니 대유장 송장 라소바 차가기 니지 네 타고리아 미주 자름하제 단제 디요레스 송장 몸에 말이야 매자야다 네 차가 칼이야 민주 슬로그요레스 군진 징남게레 대야 카마제브제제 더송젠 디요레스 디곤다기 남지 세실레드 잠바 차가기 나자 신지르시라치니 송장이야 칼로제 가르시게요레스나
1: 분주 상고키라 구술이야 지제 난고르다 난 다집지 세녀기 미디 수 심투비이네 대야 랭샨 솔링기 섭다 제르주로지
0: 두스게데 저가게 칸짐샤제 저가 람사 맵제브리스 저가 돈산 송자디 이미나 소스 아니 바브시브 능신 제제 심두 제제 미주쇼니 아니 게두요레스 군진디게게 송자야 껴니 저가게 진주글레게 조종나로나 시제 시요레스 우용다 공순생게 가르시요레스나 아주 기라 투레마나다 기야다 시약 동에디 군스 군다리 제자 심두난 폐약이 요마리 딜레 샤니에기 진주글레게 던다도조 공신난국이 두스게데 시에드잠바 송장우다 춘니 저가기 풍부 다 지상의 축의 주 골로다 라투라 속의 요니 딘진포구 눈좀 가나르샤 군진디게게 냥앵기 내주슈가 연버리스 다가능신

0: 탄더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길링게 공감사 샤망아오 양제네 텐디 까망에 생규르니 드 쇼히 2022년 초에 중국 코요타 피게게 진념래 올해 기회에 도 야민이 서출래 로초 기구초 제구토 경함 코요부 경코에 오지나와 신나 중국 초교 기금도 요스당내 중주 피게 기구뇌 균체 미바 체르동신 입리 급식주시 주배 점님 계제 민마 올림픽 초에 된도 비진키 투수 2022년 기광모 우즈베크스탄 키 사마한토 죽토타 중국 표미 루카키 차가 앙탕불란 입리 2022년 톰즈핑핑타 双福 成都双流南塔内 남초대铁 어리 야틀란다 속차라와겐네 로주 속차라와铁 초대체윤프리 계속최외 긴디키 된자연인차지 중국서외 긴디취시 14세부터 어리 러브겐베 충내면부터 소차와 톰즈니타냠토 어리규프리 2022년 개요망주카주키 드부미팅 치수자타 굽주고지 겐디체부터 经济集团 지추소송区 月港澳 成语界重叠前目席 칼람규 드부中文其前忙不予批 다去推进去年虽然 드부민용화新一期前啊 前面推荐能主代地 能主托内大为经济用旅期间托 다去推进等时 니트 텔렌케 사지망보 타자 퍼부타 게스 벤코타 타고서구 토쇼 겐원세 퇴부티디 쉐균친부터네 사네티게 짐주체부타 튜데넘주카지 네가 포르참조구 총이프리 지체니스초니 벤코 총기케 총지 시드원케 총기테 용소 쉐균네스 포유베 지체니스게니 총기테 용케 럽자 럽참조구타 시숑케 레미 숑튼 킴토 조규 캡자체프리 이런 매화 선주 강기 지세니 뉴니 내집이 와시나 이런 게 친지 보자 알기치 이런 게 얼타 마갸도 겨규 처제 야고 체유야 친지 게 탑람규 지도 처유 타동 레동 체미지 죄유리 지세니 초니 아멘케 친지 변 바딜케 냠제 게서 처진케 지단 랑신케 최샤토 담세 비급 아멘케 호르무즈 처가키 초주 된자 무퇴 견리 후르타 처유 견리 갸자 체신 처가키 아멘타 냠레 체네 호르무즈 처가 죄견 창마 진저 치고베 비구 체유프리 니퇴 예멘 시쇼 마키 예멘 토노 규케 타이즈 신친 하제티 아부디 쥐람년 잠토 예멘 후세 전조키 차귀 봉조 타쥐 팀마 당년 쥐람샤동 토체 유지 쥐타 쥐람티니 예멘 타이즈 타 야딘 디퇴 치세 짐쥐 럼티 케진시 임프리
3: 나모 체지 말루 신드나
4: 까망의 선조르 세바티
2: 曼阳里将其改用特区老大团结前年向其明码贴贴狂批用脚规的东西年冬也明年则出略改用其向其明码贴连续整度各组级别偏重这块去及特多你推他萨切批将用其向其明码了各部月天忙不整度难学不他整度其贴位得敦其整组其单他贴位国一提出其单局密贴位忙娃向其明码贴整度难学徒切月 因为刘南，我的社会前忙做批阶段交规的当年，昨年南昌族中学前一进，他牌，全盟为国统筹泥塘，吃中阿东当年，地块宁波九桂塘，即便上去九所，即便兰花教室里九所前边，崇明通南塘，吉南，等在南娃街推的情雨批。
5: 年前，别管总体，其林新来浪子中他紧着落不出去，中得出，中得总体，团我协商，立雄路皮塘，规矩松地团年，过去几年也蒙过其他切地塘，新着沉水塘，香窗台阶西去接着地前边，周桂去新店闽南出彩二位托的亲不塘。

개시 소의 것도 탄 지동기 파체 종교를 심제 대심발교 심유나 심포마교로 쇼변이 샬을 뛰어탄 진제 차도 댐시시 공매 참진을 뛰어탄 진제 차연 댐시지 나난츠 가교착당기 소의 최도 仍以了中央塔旁边那首。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접게 닥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게 룽치이
3: 로츠르디니 소웨 람니지
4: 체리르디니 세주 꾸이지치
3: 디한기 소아탕
4: 루튼기 소아
3: 이기기 소아
5: 소웨 람로
6: 생년 남초 공감사 다득해네 생우초벨레 젠디니 변종 롱챙인 첸리콩 벽에 롱챙기 초와람쇼 시벨레 젠티지 나레 젠조교 슈켄 노브트가인
7: 자스탄 덴베 생년 남초 공감사 나레 젠조교 슈켄 덴진남주이 나제리 젠디 제스다와탄 학베 닝공키 최제 중니탄 감가탄 지주 최제 주베토 티신 라도 하바토 기닌체 주리 젠디디 주방윤 시베토네 생년 투부시
1: 미리 듄디 괴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게크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침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침러 데마탕 퇴다 체디 침러 듄바 네듄 학주 치디 침취바 겐더시규 침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듄괴

0: 저의 트레이너다 내수의 자만다 체드 잠발로 말람 심마르발라
1: 제시네
0: 레키랑게 수수심데 수수 샤이캡스 네임도 야면 이제 수수 수수 야지 어 컨트롤랑 되 잠바이나 컨트롤디 수수 마자 강도 치과야디 개침부시도 알라
1: 오늘이 샤라
0: 야는 롱랑 베킹기다 어 컨슈브는 신기다 나즈마고 틴데지 포비이나 수고이나 뉴스 틴데 수두 잠바다 안한 주 초와 탄탄는 시 수부 데이터야 뉴균 침부시 수두 잠바다 키랑게 디니 인지민지 심량이 고야치르 샤르도 알라
1: 오늘 타라르 샤라 티민키다 수리기 토리아이나 롱란나 침바르네레 뉴즈수리스 쿄도안라
0: 네세
1: 다투균롱 당부체자 다윤정부치미나 양난조 치네 튜바타 타나 침부티큐키네네레 투시리스 고르나샬
0: 네세
1: 셰수데아리네레 다리베슝로기 시진서 옆디 롱란베급 당난주 미침네 도쿄시 튕구여자 다창아소 토르친자 다침베 투시 치베급 아르마덴자 다차단 처봉키 토디 망루주도안
0: 텐제인도자마
1: 당난주 닌자마세 티민키 침바이네레 뇌지 딘제 티뚜즈마 다 권노브조알라 키랑게 쉼능 신체 당나즈 롱마라스 다디 융마르반 당난즈 지조 소회 토리네레 뉴슈스 네미도 다 창우 저민나초 체시뚜즈마 당난즈 롱람베 갑리아 정이게 다 심캄 뉴므지 차이네리 키란 롱람베 갑리아 소셰세야 이네리 티민키 당난즈 네츠 신다 토리아 고잉난제 롱라야기 다 네즈디 삼롭단제 머슈바 아심 쿠양다 이네리 박비나에디 개침시라샤르드완라
0: 오네지다 롱람비나 톤도인능 안전스 넘고디 시르발라 타이능아 롱게 칼라 생여 중문도
1: 진짜
0: 숨게 요르발라
1: 제질
0: 아딘 롱람비나 칼라 사마드비티 이네레 롱게 게그 요리스 제 슈즈디 자마인바 헝오 토도인 롱람비나 양안난 수직 포에 차디 쿠쿄 치제디 뉴도 친자 다넘규이나 까마게 난 촌도인 유튜브에 세리 쇼마르벨라
1: 라완라
0: 딘 추주 카시에 소나만도 야 주메토부 텐데 규구도 알라
1: 추산
0: 나디 겐베이나 당아 롱게 칼라사토음도 롱게 갸선제 슈스 쇼마르벨레 딜레 슈스 잠마인바디 응원의 임지르도 알라
1: 타라리샬라
0: 다세 미주야단 당는 시세기 탕가 냠바 탕도 있는 산두 맵제 용스기 유자 다 콜리아 응원의 슈브는 신기 롱람비나 닝 구조디 겨르침스 네민도야 닝게 나즐람바다 당는 시 남르라케랑게 슈브는 신기 침바르 이네레 뇌부소 시브르도 알라
1: 추산
0: 도이나 롱람비나
1: 当然这个老师别告诉龙兰比呢他来的那里堂个没有但这恰如果断了我那里下了天马赛当然做迷茫不及龙千不兰别接了呀当然做办过了呀那数登记是熊门的贵了好了能去的那里团为托罗安也团别那大西热生我就难下了好了龙兰比呢当然做什么呀普渡千不亲节的我就不等古月儿完了第一那里当然做罗岗的母体切入亲节军电大大年是土过
0: 말발
1: 多比那吞多，虐不提呢，得有这个药理事件快断了。我那里下了，平民就我那吃下边的，大把人能按照他龙狼边的生育给，啥些出街，可能去苏北往不长不谈，哈巴尔吞呢，这边马来亚修根特别有些的断了。学长了，那天外间呢，龙狼不谈，一目前差别呢，大钱出呀，吞多人的退休大大买不谈，但差的呢，连马那吞不，吞多人的差牛都抓手给，能去吞不谈，他呢，大钱搞不谈，下面的这给呢，我俩那个有些的下了。嗯，那他呢，新给，可能是平民我那就吃下边的呀，这龙狼差别呢的。
0: 노젠파비나다노젠포츠기닥젤레응원바시비나투즈링부치다셈리아포도첨부총마르벨라
1: 상마이는 뉴슈 망고 시라 요르발 개보 파탄 도비나 다 롱란 대보 유베 나와 딘데 스완 뉴스 디네레 퇴외강 체유드 잠바 다 되경은 안주 롱란 베급레 니바 토다 르니키 르보 뉴스 수유브디 덴보 니제르바 다 롱란 베급레 기란다 삼르 신다다 에네리 메돌 추게바 이네리 다 셴니야다 당능 신키 당난주
0: 샘디
1: 말회보 샤제 지린 토리아 다 참잠 좋아다 니주 디주고 삼르 단제 데비나 다 기랑기 르보 뉴스 수야모도 다 탁주 체토 말발
0: 진짜
1: 인도에 니바토다 정이기 삼루 응원에다 균도다야 되네 계심 싫으면 조성비
0: 말
1: 다 친구네 균도다 모토고도 다 정이기 낭심 나로네다 공주디 마자야 탄탄는 신기다 타고기 미타 아 근데 슈마르 당난 소시티 체제다 십제대야 디 계심 싫으라지도관 진짜 제빈다 기란자 마세 기란기 타고기 미다 능미다 창미는 당난 소셈 기부 유베 나와딘 제 요리발 진짜 인도다 정이네 이네레 미신달이야 디기
0: 这些土堆子嘛但所以呢人生气的地基给刷起来呀水土米的生气他然是了但管理那两个人给那其实龙狼比那个人就是我呀那不说的吃下比那来的人给那所以他能心亲别那所以这段了那是想心的差给那所以听着等多一那个人给空虚不能心给拼命所以我呢吃下面提外讲的可是我的那不得得给人心对咱们但我能做那么贵呢给人给心不定呀下期不是难过呀给成功一年来学过一日吧了
1: 타라질
2: 대탕 셰자르센네 세주딘 르심 추신송네 대화주 싱겔링게 남부츠 탄데 센신부니 편중 롱친닌친리콩 표게 롱친키 초에람조리 첸지 무투

0: 가져올 가스가 좀 세.
1: 중대 비운이 다 쓰임받다.
2: 이제 니만 세우자.
3: 중대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초 려워 기지. 기기기.
5: 니가 아니.
6: 아니.
5: 대정 롱치 년칭 예공. 대게 롱치이. 대중 롱치 년칭 예고 대게 롱치네 하나 깨상 미도리젠 워즈우니
6: 대중 롱치 년칭 예고 대게 롱치네 하나 깨상 미도리젠 워즈우니
5: 깨상 미도
7: 정문중서타셈블링계공감사 다데키나츠고수루야츠니 생구소부디니 베게롱칭키 순가칠람균의 던신비 감숨주기사미돌리첸시 나닝을균시리첸석경쇼켄 아지안지히 뜻이서다워타미마니라 기사미돌리첸나 초츠가바치야그치중타 나마직즈스니 낭첸카니 제리슈휴 원래정문중서 치중가체시비 낭첸디 세나유슈
8: 모게야바마
9: 집에 가세.
8: 안 출리지.
10: 초초초초초. 로미가 가요.
7: 치중 나와의 보람. 기탕 아이 치두. 치두 치중 유비. 샘키 갸치 좀송. 샘기 콜기 치외. 겐투 로트 게스 틴제지 슈비나 테차 아용 삼사시도 치두가리아 치중년문 연구 테야 추부츠 이스기 면초디 이시 제나 기사메 돌리 제나 차샤비 내내 년로 구지서베 중시아 티나 아자기 가초 치슈디니 티린 모투도 치중가 제나로리아 겐치린 틴조라기 교나마타 벤조 미마 비준 칸니에 바도 준비 어렵게 망치 중담 천샤 동기 등규 지바 티레 오니무타 고도골베기 등규 세기 기나체 년리도치 약보지 니아 나가무 개보 하루날리시데 기시경에 겁라 청부절치 아유리 시비시 유벨라 콜리아 오니무 시바 중에 다달 사시 마지디웨 부이도 원화시 여시 오니무르야 패드나 벨리다시비 중무 루리자시 수지비 대포모더부시여시 아유리디에카 쿠니르 슝유노 보친시샤 아유리슈샤유노 추두 타르쾌치 토브갸차타 레지소 유바티남 콩초두그 유박달동규 청소인자 토베토르 박달동규 청소 스티어시 아유리디에니 튜지시 소아나 오늘의 파티비 슈송제 개만탄 빈조남러 세기 슈신 청소남 쿨제 총기 침부 박달 총무툼시 남초 총부남기 콜러드한탄 초제소 괴제시 구지 레바체유비 대갈 내자디 총기 도구유를 슈엽시 박대 총남기 총부탄 미자남기한 고베살 모체도 효니 권남빈주 모신 초집 서부차 오늘의 괴규뿔리 릭점이 주차시 쿨제 좀더도 청바남 체벌 송회 튠튠츠 그수 귀두탄제 콜로 괴구르 컹석제 총시과바 푸중키 콜로 니린 체벌타 티속삼호 쿨랑기 청소남 좀더 뜸바 유성시러 틴송아바세 키사야 니득점충회 코니 총바 키보 니베 가주뉴 튜티니송 괴 무튜 총기 도구일 슈니 유성시러 로지송 오니모 유박달리제 로니송의 니딜 그 응을균신 기사 루이시비에 첨라 청기도구일의 규격 섬유일의 대비시라 티니 첨라 고객제 첨둔케미자 그 지인 금센 치발 미시기 대개 첨부시 청송할디 미남 대비 도주를 송하시 그러나 남가 계획을 내서

0: 생겨나면서 디랭키 재정군들이나 워드시아기 재정 당부들이나 랑게기 랑다시제 퇴원된배 최딩 제치기 직체 유배 걸치 워드시우이 세월에 가자 된주 가자 신유바타 가자 퇴공 표심 서부 유배 대낭 대제탄 제교설기 퇴공 망부유 게디 가자 딩 최대타 목된 가자 퇴공 송경서 체괴나 당도 가자 딩체티 유령괴 가자 딩제 제와 세와 민자와 망부유 이니야 중국 천재 협대 차회 토난 괴발식나 랑게키 로주링 심주 체부규 랑게키 랑다 시제 퇴왕 덴베 초딩기 제치기 직제 아스니에 사르 체유시라
1: 레셀 최진대야 직대비는 갸주 딩체 제월 시비딘 민저 망부지 유비딘데 시샤르 동안라 갸주 딩체 제외 직제 디네레 사르 마제 콩리아 미망부 딩체 제야 기텔야이네 텝시 망고스탄 유시비시리 샤르 동안라
0: 레디 갸주 딩체 제야 기텔라 땅에 차외 토네 디단 제위기 네주 카시시 토한 중안
1: 노스
0: 당한 주 감세 딩라 미남기 균토 구유 천제 지게 토네 슈비이나 지광 测량기 무수 파르기 파르다 지그 유장 甲族南都以内的归于参加的别具南界但丁在界别特别的单元不是下了那是以南但第二以南农居是因别归于参加的丁在了密七至学生于别甲族南别具界别以南归于区别陆地乐体区南狗在的国路参加密甲族里别及天女秀美白有这个月长但特别的甲族丁在界图个美白的这些下了那是
1: 那么贵呢出钱不买呗退个数闽南去顶在街亚里亚新人部街亚集团亚美呢贵呗那么多大街呢去人车里亚街亚拉索到顶这个特别忙不是东西二十八了特别的呢米家最顶在街玩陪去当有的这些下了我那人第一呢来贵班多大呢去南都有不的呢境内呢
0: 贵不低呢，亲啊！家族顶在前期虽不没顶在新都上班呢，家族顶在提养他不是接托不买吧？顶在是的下了。那学长，他很多特别顶在级陪住单单的话呢，他继续给收金额度顶设备，家族额给托在民政网了细节，松干给呢，家族顶在前呢特别的，特别车龄给偏在下降托不有顶在这里送那下。那是。一年来，他派动一万子女，中心不月长，在顶在内口。
1: 为俺呢，截图个嘛的是也送那些。老王了，他看了呀，俺那年个七七男姐姐呢，干脆顶在节气给特别忙不急，我就收拾罢了。
0: 对对对对。
1: 但一年来特别感谢是村里谈没听不谈，也感谢是村里谈听不一年来，干脆顶在节没听不听这新都怎么呢？下面也是个那不错呀，村里开不出，特别肯这节陪着男姐呢，干脆顶在节有没听了呀？老朱来看看，没听呢，我就拿着拿手机了。
0: 来用俺了，到底对于这些套了让。 让给给秘密出租药界通过他促定不接将你当前去年家里呢老家最顶在密协同三儿催的七个立柱情况堂铁托呢也呢让给给顶在密七三百三儿催七七个空的糖果表不定的是通过多了上海家催路边促定彩礼拉

0: 신부지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나지 아멘 넘기네 경주 쓰는 누구에 경주에 돈도 더 나지에 지금 누구 캐나리아 닥다이야 돈도 깨지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 그제요 말해
0: 신부지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었구나
0: 당 안에 저거 떠지 구다 투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헐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가라서 뒤매배 클리클리 대기제 사고리 신숭에
1: 시다
2: 딘제스제 세비는 캐나로그 시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숨마지 신숭에
3: 리샤 바락 송롱네 내로도 다제는 텐동안 저 토나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남규미 먹고 다님도 가라서 뒤 이습치고야래 먹고 싫어요지 클리클리 대기비아타 캐나도 이내래 다 시리유드양 개치마슈야 tendongan chu siri da tin de chola ma da ya tha kala se cha be ji lang chu su sin da an de lian che da zong tin de jia yu me le nao dang gu da
4: se amla
0: amla sun dan le de bi no kala se de mo ne ku lu mo gu xi zha yu bi zha
2: mo ne zha
0: ta nge yi ne le de ren de ju zhi dan jie kum xi ya wo chi jia bu chi ge yi ba la
2: ya ji ya ji nie bu gu di ni le ya ge chi ye ro ku lu din zo dang ran zo sui jiao tao wen ba da 여럽 세저 토르 타비던 규디 체리다 튐보다 디탄지기 소아케단지르다 기란즈 신숭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그란조 클래식 뭐 좀나 다그럽시샤 먼저 디게 촐라마 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게
0: 레세발라
2: 어어
0: 신부시도
2: 오네 제정
1: 신부시도 촐라마 담체 양치소 아
0: 레세 암라
5: 俺最人一年国族不谈谈的年国族不穷孙年国族的孔西年把穷多当年南下军都年谁人也出来没当我谈谁人给车电谈点在了托南去吧学当去路了也乐给孔西家国界难过

0: 天地文件人中此里开进个路域堂提到以千载铁了下辈切记国会呗千载空中个里子大家参详个意
1: 你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想想我呢
0: 오제 혼안조 대샤 아니 지베기 응안조다 셰즈다 당는 신기 십도 주민기 최고디 서동기 링내기 링시 개진지를 규로다 키나즈 키마 중에 오지
1: 주장다 키랑게 된데 손도 좀 봐야 그렇게 손은 미망체지게 돼야 도난쇼 침부시는 것도 완
0: 그래도 완
2: 오지 넘겨 응안조 셰라 최도 직침 진짜 쓰는 거 매봐 나 드려야 직침 이제 쓰나제
0: 오지 디팅기에 권을 주시는 신체 디팅상 응안조 상매 권한난 고약 내듄지를 야 규로다 徐子<笑> 他等到老者来给他给送下的我那天这日多了那徐子他几百个鞋子他洗毒的这陪着南国的我那开心不起码都给了那徐子他第一晚在同桌来看他是鞋子去南夜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洗毒拿了给鞋子他
1: 수주란

0: 저 가시가 좀세.
1: 근데 비운이 다 쓰임 받다.
2: 이제 이 맛에서야.
3: 중국 귀진 유감네. 탱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뜨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개구지 초 려워 지지 지지지.
5: 내가 년도 봐. 더도 로수 제도에 걸규라 규어여 탐. 중국 귀진 캄스 인류 걸규 진류 차상라 닝예와. 진세 진고 투베. 덴보여 바탕. 권바부두 로데버 낭초. 대외급수 남타 르무 년초바탕 천년지기 무주보여초바탕 자자내수체두 제마저와체두 고무치루규두 록수양바르초
6: 단더니 삐진키 치즈니슈닥다지
7: 本教龙亲年轻的会议，覆盖龙亲年。看到本教僧孺娘家的前书记，本教龙亲年轻的会议，覆盖龙亲年。看到本教僧孺娘家的前书记。三个人结婚干么事？这里呢，本的姐妹在酒店堂，见到个别在女婿的。
6: 听地里才能是越南团总理胡长生去，现在去路连团了，都是南马县，并且一天内确实也不谈，今天能为国谈。
7: 胡长生去。

0: 비리 제발 당 역시 생랭제 파사 겐상 주주 타송 십시 사세기 드랍디 미베 왕지 원투 제제라 냠데 롭종 제샤 샬라 디고티 난도 십자 딘질 흐루 라네 렌제 소용 우주 능시
1: 녜샤라 파사 겐상 주주 태송 십시 사세기 드랍디 미베 왕지 원투 제제라 롭종 제베 제고비네 갸제 미망 인도과 탄 레로 인도베 원투 비즈 미베르 지네 삼류 명시 된도 동화 탄 예봉기 인행도 피워라 제디 미베 두슈 제점기 된자 송화 탄 가고 피게라 샴디슈에 자중외라 된디 주워라 제괴베 제된 제유 루트 왕지 류메 샤와타 진투 네 잡진포네 뒤링보 데코르 데네 제규 제괴바타 송자 생규기 탑라 데네 소화 규답 제괴메 원자 토다 바로 숨투 뉴바치라 르기 제토에 닌제기 맹시 심주 제공기 치 두마 된송 제유 콩키 닝리 쳔베 각제 따웨 락제 망보 각주 제디 제유 제공기 동자 망보 서바마세 슈뉴 천십 시대바 뉴슈 유규 소종 제유 콩기 자정유라 데니 천십톤의 계급라 진련 제외 캐미 제심 세지 제바탕 르보왕균 인양 로자 댐부탕 게셈 메바라 레기뷰의 뒤럽기 님규릉의 생글랭지 표정 가구 대담 중례 강키 중국탄 배유기 탄잠 주주 거리키 지자비자 샴라티 거리키 낭둔 시자 지린 둔둘라네 렌제 서로 모드는그리
0: 생글랭지 중국탄 배유기 탄잠 중례 가구 댄잠 주주 메나탄 짐주 요체 응소 제 된장아 샤동토뱅길이 차지 예드 중고타 배유기 탄삼슝람 가고 저베 제유레든키 지라베유블레 제네 중고타 배유기 탄삼슝레 가고데 연삼주주 지지 유베 중고타 배유기 계급니부 지마기 토마라 부신타 리지 하사 공갈 예진 남탄케 카드 가고 제네 연삼주주 지고타 계급 순베 미나 하사 공갈 예진 남탄케 카드 가고타 부신 가고네 연삼 주주지구 니네 중고타 배유체 탄삼 슝람 가고네 연삼 주주 체제 유협에 중고타 배유 초니부 짐주 여제타 응소 응제제 대유 켈레삼 대생치 토마 리제 가고네 가주 졸루니엘 고바타 대지 연삼 주주지구 숨네 예드 잠 가고로 샤슈 체베 겐치 장중 뉴세 년가 중 체베 내가 잠 가고네 연삼 주주 미시베 전고등샤
2: 존이 최고 비위 땅 타르키 시친 고연디 성큐르 센세 롱칭키 디부 가다 치기 센시버티니 벤정 롱칭이 틀레콩 베게 롱칭키 성큐르 고연디 군중 시비 레진힌
3: 신내 뮤강 벤정 예라 뮤강기 뮤빈 학장 고르 통조르 예동레게 벤정의 냠도 뷰제 토웨 피게게로 부르게
4: 中国新变女歌，偏重演浪女歌。三连接，听的偏重农村人的来故，偏给农村界三九规律观众设备设置来自，就咱们大家在听。来自的总体健康难看，蒙杰布拉塔，是不是全国难看？你们这里拉塔，不上这么多垃圾。谈的你，毕竟去就你说自己大大事。

0: 나도 지.
1: 네, 쌤. 토제는 쇼인 튼줄라.
0: 너.
1: 너 시댄 자고.
0: 너 친구.
1: 얼른 쌤 먹 함쌈.
0: 너 공감상.
1: 너 쌤 할 수 있는.
0: 손은 덥겠어.
1: 손은 덥겠나? 시방 근데 있나?
0: 상당히 이야기.
1: 네, 쌤. 리체는 체질수배 정우민도 시배 송세디 그런 게 소피아 있나?
0: 당나하지랑 다하지 바사나를 구해인.
1: 네, 쌤. 토치.
0: 그는 로가 잡자서 손은 드실라데 장다 로가 당구 롭상은 딜라데 염니 염어 잡으라데
1: 응?
0: 고르라도 건들래 부회인이래
1: 네, 쌤
0: 그는 가다를 쇼베 중농 부 드실라를 부회인이래
1: 네, 쌤라
0: 부 드실라를 다 시다용을 시로 농 그는 제시대 도장 취도 수시인이래
1: 네, 쌤
0: 다 아직 루당하래
1: 응응 송세 같이 지 나이나
0: 염상라 뜬디라
1: Lesse.

왼잠기 채물 그 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신 자외투 티초기 닌시르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yang gap gar ngan zu sim shu nyam ba ma yin bar cha le thang lob jong chuan so ki nu shu khang rong ki nen ne ku le khap ing ri xie ne sung mo du pe lo pam thang xie le sung ma du pe chin sim xin ki reng yi le sam xi mo du pe gyo nang so sim kar gya che ma nang war ku nge lue lue xi su ro nang sen zho leng ge Tōgōng kūmū nāmbalhīngiā līyā gēn lāmbalā nē zūmjī tāng īgūr nā wē. Sēm kī wē nāng xie bē bēdīb dī nāng kī zamchā. Xēn tūn lēk bār zūm nū nā, rāng tūn xiōr tū chōng wā yīn xie bā. Hīngiā līyā nyam chū shū kū yīn bē, nāmbalhīngiā nē tū lū lū ngāng sē nā yu bā shū. Xēn bēng kī sāmbā jāng nē xēn tūn zūb. Tidar che na rang ki le wang la gyu wa yong si. Di ni jik din di di ne be gyum che ki chun ni tan pa ti ri. Chun ni di ri tan dong sham ki sip ju di da che cho di. Jik din di di xin pen ki si long dan xin. Si long di la di ne chu ga gyun na. Zi du din be le wang ki lop gyun chu gyu tu ji. Di yi ki pam ga nye nye li. Gap thir, long yor ni xin pen ki sim ri. Cham zi ji sim la di ne cha wa zhum na. Xin pen ki si long la di ne mi zi chu si la gu shu qian bu tim ni yi la. Nam yang di ki tang ge ke cho su dun yu qi tu. Ki le nye kyung che be par dong na. Ngan zu xin pen ki san ba ha chang ke chi war ne she chi gap. ngan zu xin ki gyun ju tang ga ba ti mi di yang a wei chong le gi ji zo nang xin bian tang jie gong su le di ni ke le ni gong ya bu qie tu ba si wo de bu ji wen jiang ti gong zhen yang chong ren ni yang a che xin zhen zui gi mi ji qie ba xin yin bie xie la san xi tang xin bian ki san ba ti ji ta su ha jiang ke qie wa gong ni 天阳新平起归拢西天的主辈乔瓦西伊呢我这站马都这不三不西土狗你点一龙孙居文图京东所列杂志今日看起刚年新都起为今日看西了若叫了切月今日看天的狼火顶搞起起卡巴吞给堂其中起天西日各地度 Langkor ki kaba la sartaya hajang chiwa ma se. Aji gume chindong ki tsalak chursing yube. Khonzu kukab tetang dune, tuidong loge nang peye chenpo chong yu. Wengyang, tsalak tang sartaya te yuji. Limi dongcha mangbo yube kele te nyengke nesu kyarwa ri. Tine, mi shen ki ngodru chepa gyu. Khonzu da la roram cha gyu rishu duen chung. Jingdong so le za jie jingir kang tang, jingir kang di da ji ji. Ta su jingir kang di nang chung lung ki sanba shuk chi we so zo ki zanzu shik yue ba si chung. So zo ki kung mi su cha wa le bu mi ru bar. Sim nu yu ce so be li gui ki ding du dang xin. Khonzu zian wang to. Lu tu men be ji wa dun be da ki ke lin de ne che mi ho ja ki du du lam long chung me be hong zu ra tu lang de lang kor ki ru tu xi ji zu che ne jing dong ru yang de chuan san ka du ti zha ki che gu bi yu kun zu jing dong su le za xie jing er kang tang da ki du kang ki ta kor tu jari mang bu zha ne jing dong su le za jie jing er kang tang da mi ge la man bi tang sun jin che kong zu jing dong yi chom lam che ga tu ti zha lang gor gor ne zha gam ki ge tun bu da le gyun da ne zu di ri lo ge rin gyun tu du chong yu wen jiang kong zu cha chue di ta la da ki gui lin kang yang ma lo ba Thế lệ đô đi xìm xu chiếc đủ trí nè. Chính nghĩa kháng thị kia trung chả xa thọ xa bạc nhị.
미디 소 진일 칸네 카마 제파 로 듄게 잠 신송 튜림 티나 만소르 티베 경군니 쇠바 제가와시지 윈경 다키 칸라 보잠 메바 용조 리미 튼도 루지 심지기 켈레기 편제 토르틱 당유 디다르 제베 탄제니 경군 쇼친 티베 자샤틸 케보 용구 촉신 리미남 너슈탕 뽀베 킹바 귤라 탈 진이강 디니 진동 소레 자제 코레 소준 차샤기 차셰 개진 시도 교와 마세 뉴베 첸보 튼신유 지수 라리앙 진동 소레 자제 진이강 디블 니웨 갸바 추제 튼기 지긴키 진이강 식 돌린 첸네 던지당 진이강 디 진제 옌라 진이르캉토 교화탕 진이르캉티 껴준레게 겐부르 미나니 난츠 로망가도 냥네 껴준 체베 랑고르키 카바르 튠기 소제 통맨 군진지 콩키 옌라 진이르캉키 우슈 군진키 토겐 시베 겐시기 시지 중급 순퇴 다경 문제 신키 술 로급 체유 시인 탄데 미셴 라파 로급 지겐키 초스 랑유 테더뷰 초완니 쥐가와 시지 레왕니 진제 섬유레 데브 시지 아 갸바 추제 튕기 지겐키 진일캉 디리아 총체 첸부 총유라 진동 소래 자제 촉배 응아홍 진일 강식이 문에 촉배 영라 제지 하장 침보 시아유 문체 다기 킬레식라 로격 체경 삼시무도배 리미카지기 간요 쇠유 이낭 리미남기 체도 다랑 이체 기만용라 태외 人力 유구되네 배준 균체 매부체배 제부 상부티 나리양 다기 초스 민중 싱게남소 키랑케 잠지티 샘부 규제 샘나리아 용서로 근제스 초유나 단도 권리야 잠제나 크브네시 신튼 내과 주비나 장튼디 쇼리아 주토야 디니네 단도 권기 잠제나 로리아 좀보고 능이기 수수 배준 잠시하제 된다 강로시 규제 나면 링겔이야 어머저나 손 딘제 손산 튀규는 저 초에 출리니래 스스로니네 고조제 기심이 용잠탕 심편데 망잠 딘제기 삼로 시장비는 정이게 된다디에 쇼리아 조토야탕 치료번 남리니래 미비상고시 된도브리 생길 타팅산지 조디에 차샤비니래 기심진 기미망다시리아 삼류테리니래 그래 마고시 제워리 비샤샤는 정이 좀내 칸이야 그리고 딘데직 트리는 스스로니 키강 손에 치고가 메인바 레론 마고치 다니보 님네 다와 다와네 롤을 치제 딘데스치 님보 님네 치고 되는 말이나 기랑게 정이기 기스는 기삼바디 쇼침부지 키비나 딘냠데 초바직 손자 딘나로니야 정이기 기스는 기삼주 딘데지 장제 잘레비야 이미지 딘데기 초덤남비나 且 他们推的人力量穷苦破的什么啥的事都比恰恰这虚伪呢两错别难落里啊直接切莫多不拉索吧体会一样也让现在给没提起一样可怜死呢的也是差不多啊关键嗯叔叔他人当呀听着姐姐那学历你来叔叔心看不均体呀听着前面的心看不均体要么穷不赢呢人也给来落不当他们心气金藏难怕那边那来呀叔叔啥的汤嗯不住 他们拉索不了弄的呀听这个说给你不说谁子能做一年来当的话咱们见到了亏不能行让团讲讲明白先团主编的一年来心拿了将近先团主编说的也让团的学历啊主图呀听这个可能是呢逻辑讲不赢呢正义给创业给给人处理一年来干点忙不起谁都不得生气 생겨나면서 참디 리드 유티링 다울기 고칸 시비의 리젠디 주삼 다가시의 의인 텐디 리젠기 십시 침부인 한켄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 리체
2: 시겔로 쇼베 피리 비나나 바탄 잠닝 사조카도 쇼베 벽에 롱팅 생기는게 궁금사 나나츠 사드윙 와자르 담닝 시베레 체나 현재 정화 가로치 나팅딜레 쳔키 좀디 타 저경 쇼케 던즈노 부이 비나나 바초 팅디 지릭레 체나 고제토 니에 쇼키 초규르 데믹 지바 트리시유 비나나 바초 니에벨로 시징 허가 총기 현재 종키 니나 튜네 피게 호다 당타 니나 키 뷰다 착진 뒤데 냠네 칸 돔 튜김 키 총열 차답제네 망초기 바버 탑람 양수 당이 버시 제르 표기 장바라 롱동 기록주 된신 안에 타바라 토강 서두 수준 기 사자조 신신 현재 내나 잡으니 현재 상금 천다 개진 식인라 현재 망초 기 추규 때미 개진 식시 겸세니 현재 망초 남기 미겔타 냠네카 타나 공시 나베 토네 제주 배고고 시송 현재 내나 기 현재 나초 서비 치타 지미인 버시 로덴라니 사지 도지기 춘지 종무식인 부터 미럽니 미럽팔 신내를 떼내 초아겐기 식송자 충두니 춘지 내타 정바를 융하신도 쳐라 내나 정바 춘지 사공리 죄와 차주타 내나 정바라 총다 뛰어균니 콩키 북섬 역직이니 대전배 콩키차와 총사내 고점디 정바 내뉴타

0: 문지기 섬진지 셰지제 때 잠비 주시 손이 누가 권하자 주도 셰지제 주신 정강이 셰지 어디 야 어디 나네 예 양결에 거짓겨와라 거짓이 된 신내 잠비 닥시 누가라 언제 셰시제
1: 냠내가 그 뒤에 좀 그래
0: 냠내가한테 니도 집든에 소유 봐라 뭘 사는 응아래기 냠내가 디발랑아 뭘 사선 성부인다 성부제 넘겨 잠바 사이 갑으로 열라다 그러면 되네 자와 봐 사이 어디 가베다 응아래기다 날 더 춘주 신여라 정말 신 미자를 주고 다루에 대한 영상 누가 어디 춘주 신여 여행을 신 삼부다는 데에는 언제 종 신자다 등산 쇼매발라 신자 약속이 열라 신자 군 언제 정선나 다고 치다 고득이 어제 된 잠 좋았을 시 잠 약속 누 견뎌 늘지 자연상무직 디제네 하고 이번 무슨
1: 러시아는
0: 어 텐레나 어든 가라삼들 때 이제 고급지 바슨 텐라 두제 제시든 가라 당연히 일라 신다 김도 당연히 봐 견주고 삼 마삼 제 망선 리시도 하고 이봤습니다 어디 제제든 이든 집들라는 신의 디발라 냠나 근데 수지와
1: 어
0: 레스 먹은 게 좀 남르베 먹은 게 겹겹들라 슝이 티니 삽게 제기발라 어 티니 삽게 다 전에 디나는 그 예 롱셴라 테네 남자 가슴 성이 지발 디나데 가레 테네 디 어저 중정 가레 망절마 무이네 바 잘라이네 마 제기디 티숨 성이 지 중대라 어든 우드 군나서 가브르 중소라 언데 세세는 남주 미티에네 바다 예 문질 현선라 어 단념네 칸스 갤럭시 위발 디나네데 빈도 세신 거라 제디 방고 세지 어디 제용 언제 보라 당도도 언제 구디 숨성어서 진유 신일로도 발라 이교기 크거 제 구디 주제세 엘럽도 직숨 주제세 교교 신지 됨 상담데 저제라 안 다른에 세다 어 지리빈로스 때 진용다 구디 정스시 발라 안 언제 넘교 차신다 찬념 이도 집되는 아래 달지 이교 구디 야녀선 슉스네 달로 차신 이렇게 버바르날 차신 민이도 니서로 버바르 차신다
2: 변하는바错 총셉 다게 용규로 군이진 태바체유
0: 무슨 염내 가다 민다 지가균 춘주바는 무슨 레그시 어 제선 라든가 당연히스나 심는 지금 말에 레 제게도 좀 된도 아삼스 노라 버버나 차샨다 무슨 롱시에나다 시흐 제선 나부시제 게라유발라 어디는다 두리데 망자다 저 심는걸 안 무슨 텐세데 무슨 준 망자를 무슨 규제대 차사 망자를 하는 데 이게발 제선 무슨 캡사의 망자를 야야고로 캡사 태는가 아 디게데 나르나레 엘로 데브르스 노라 달 차샤 민이도 니스르 저지야 버버나 레게 준데라 Adil sin songa ngzul la ki tamris te asin na
1: ni de des khone ni dir bela pesa shin ta tunji ne na tsa bati ma shi chin na ge ra chen bu yor de le ta tunje ti sa cha shin da pa kirang su ne ge sa cha shin da le ju ju ya mre kan le de le ya ti
0: ba la ta ti zo ngun zu ta sa shin na ma ngu ji nong mu ji ge ji da ju chang yen de yu bei sen dan zong gu u ju mang che ngal shi da yi ji che jing al zhe wa la du nyong yin shi nu gu du zong li si wa la song yi sun de wa di ngar san ba le da min si di me jik din di gal de bi shu di sul pen ta ne cha wa ga la mi shi ba le gui ba ga la su su gui nang shi u di ngun zi du yan song yin de ba zong ni kun zi di mang che lung gyu ma la lo gan zi gyu yan chi lu di yak gi mi di si gi la wa di il de shi da ngun zi lung zi sa di da du di chue bu ji yu cha la
1: 단다 톰레 적공을 개치로 있고 있나
0: 단다 자신들 하살 총관이다 문주기 속 총결 총관 중이 있어요라 아니 언제나 어디 발에 문주다 둘이 있다 냠내 지교 공시 전부 죽든지 해 봐라
1: 어 그래서 언제나 했던 거
0: 언제나 주자신 어떤 거라 걔나
1: 어 걔나 사실 지난 거 갖고 왔는 그래
0: 걔나한테 베이징다 선전 센터다 어 근데 공동다 사 죽든지 해 봐라 어 나만

0: 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电视上的时候，我们是在 중이.
1: 예스.
0: 그나스 라서 당은 진짜 렘능을 사실은 더지라 순도 계기 봐라. 그때 렘들라 순도 니기 봐라. 그때 렘다 쇼가 연 건달라스테 클라데 글로요 그래 레그서 언제 된 봐.
1: 나는
0: 이제 론줄라에 작체준 대체 냠직래 후르능알에 작근지테 차살라에 먼저 론줄라에 먼저 깊산 냠나가 깊산 시셔제 그나스래 직 거라직지 니제 잘한지테 언제 세고라 다데모네 레쇼 차샨데 뱃 미흡도 쓰시인라 레그지 오스니
1: 레스 지나나신 륜지기 내나 그 잠바스제다 좀데간 티비니 요르벨라
0: 어 요벨라 지난 룸색 차샨나 잠바스니 구디응어 주시바
1: 오 그렇습니다 냠네 가르벨라
0: 그시 공스 순데 그시 냠나 그시 게르 순데 요벨라
1: 오 그렇습니다 동의 지다 그르거르 비지는 구이나
0: 제제 냠직 겪은 채던 걸로 다들 먼저 서로 체전다 제제 뱃그린다 그제 딱다 그도 팀통이 난다 말이야.
1: 니 말을 그저제 다 돌아.
0: 님지나 겸순도 제자 된게지 말아. 저거 취지 겸네 건다 취지 좀 인사식
1: 이제
0: 어 내내 전 달래는 전데 겸마 소스 테네 말아. 먼저 잠발 차신의 잠발 있네 봐. 주가비 잠주 나고 잠 제메 잠 센데 잠카 망지여라. 튼전나 숨성이 쓰시길래.
1: 아, 네.
0: 다들 먼저 또 총관에 가시는 아르랑데 로덴 민규여디 텐제 낙숨성이 제딘 신다기 냠네 강 중인세지 텐제 먼저 캡상 제면 정도 제시래.
1: 어, 레스.
0: 내내 오무견제 구디 숨세시와래.
1: 레스.
0: 또 저데 말했습니다. 신론 망속이 공화다 디노가라 보지 마는 거라. 먼저 신문은 어떤 망치 수부다 딱다 대말로 보지 마대 상에 시험인데.
1: 응
0: 정선 매저다 말에 군지디 캡산치 매전달라 마네 곧 숨세운체. 년에 찾아 먼저 시행 가기 군가 우주가나 좋아라. 군지 바 로픽스네 년한 것도 가라. 안 군나서 바 정지 어디 그런 거는 사실 너 대부분 망자라고 야구를 제대로 삼지라. 네. 안 년에 가신 받은 거 먼저 캡산치 매전으로 지켜 봐라.
1: 기랑기 잠바라기 전제 만다
0: 잠랑게 샤샤나 다 다나문 샤샤나 다 먼저 넘규기 잠바지셔라 되네 다 럭주 잠바셔나 먼저게 한 주카시 먼저 정게 샤샤 돈 나고 탐지 쉽시발라 성은이다 배 광토부데녀 망자마티 그러시발라 돈 나고 한 적제가 누지 얘기올라 예예 잠시지 돈 나고 나게한테 성이 맞죠 갈라 먼저 돈 나고 나게는 광토부데 이제 어디 잠치 쓰실래다 길로도 코나스 차샨데 주실에 약수이 지금 누가라 된 당부다 님서 어딘데 먼저 예 잠발에 코나스도 럽준 제라 응 당부디 제 응 님서 언제 쓰시 잠치 제 되네 주 잠선 견고 한 갑산 즉 주의교 제 쓰기 직체 에 되네 잠 초근에나 잠선 먼저 주디 로카니 예제 로칸다 달루 주디 사브디 야디 먼저 개변나 다 개변나 로가 좀 제전에 커우파 지목 제발라 주디 코파테도 어디 로카니 교 잠디 어 직체 어디다 볼 주디 누가 나 잠어디 어디 직제 다 다른 건 사실 두기 잠직 다른 건 사실 어디 단박 보장된 제시를 두기 등세 어 등지지라 에 두기 잠데 믹스에 거를 양결 뭐디 칼에 문제게 다시 잡아 문제 저 망치 제발랑 그래 때 두기 두기 해달라 어디 당도 엄지 잠지 메데 성도 가라 메데 신은 문제 대과 교제든 가래 잠 그 당시 세지제 대지제 두글인데 제때는 저거 시에도 언제 지미지라 어디게다 어디 삼 코제도 소소 겁는 심일 거봐 가라 문제도 통달 직 망설 거입되다 먼저 상을 견디지 마가라 가본 제도 어딜 대지는 가래 두기 잠시도 춘주 직나 비 다고 직다 보장디 엉강이 제시 통디 어디 최외든 잠 강아이 발라 잠 나고 텐제 잠 거루 잠 강아이
2: 지지 강주

0: 鱼皮配给汤，
1: 年年配备金鸡炖鸡爽，
0: 人人搓鱼的羊粉塔，
1: 葫芦松柏立成甜面树，
0: 生个那么粗，它的气质鲜新白甜面，沙堆我才当你洗白甜。
2: 근데 기란 전에 당 알아 줄 텐지 동기네 나티 당보 당보기 때그리 리스 지어말베
3: 아네
2: 티 단다바서 당마티 대여베
3: 당마티 단대기 다 어디 발라 당마 당야디 나고 수주스디 발라 어 디다 땡사다 어디 지선 직내 퇴모 뉴뉴체라 니네 서신 야구 면기마 갈 어디다 망치에 나고 점으셔야 된가라 저서 먼저 나고 수주디 때에서 광치어 되죠 망서 군우라 텐 광치에 되제가 어디게 말해 된 미세 잠 속에 그브란데 어디 일라다 당대에 잠 춘추디 길라 통스갈라 어디 속에 미기 저디다 내 나고 수주스 뱃거든 지게 바바제 나고 점을 가제다 거 템보 체리제가라 어디게 나고 수주디 엔지 기분들 체에 삼직 말하자면은 삼자의 체전이 뭔지 공원체에 대한 뭔지 좀 믹스해 수주 세직다 라긴데 세지 속어 김제 어디 인라 저 속어디다 믹스 속어디다 두 어디 삼단지 세기 인라 말해 넘겨져 비직 이제 나오디 대다 그때 딱다 소리 변에 귀신아 내니 세기 촉수 누가 내니 부디 선배 저기 제가 어디 능시다 로순 체제제대 어디 능시제대 두 나스 두디든 직내제대 승급 체스 제 공원체 잠서 김제 소리 나파서 직도 민망지 하고 뭐 저걸 눈 나고 임점이 수주다 제목 그런 사업들이 그게 하고 그러라 어딜 때지든 가서 잠부터 서 김도 서울시 어디
2: 배자신도 톰레건에 디둑슬이 좀 봐. 잠바지 연지 세고 유바 자신아. 나 내나 좀 뭐 보여 봐.
3: 맞아.
2: 다디 현지 내나 좀 벌써 예지를 치고 있네. 그대로 치고.
3: 나 어디 저디길라 나랑은 이제 뽑을 인상길라 점리디 거를 하고 봐. 다른 건지 하세겠다. 뭔지 민신에 코너스 중교 지고 갈라. 사실 공사 가시다. 코너스 두바 내 나고도 요 잠부디다. 잠부터 최소선 인지 민지 중에서냐 봐라. 저러된 주시탄샤 나 잠부터 최소 속에 대해서 군제 바로 춘줄에서. 또 군제게 심주신인데 잠배 점지 걸어서 봐라. 뭐지? 진짜 랑 준 나고 수루 잠 저래 너 잠에 팀고 넣는 건 아승이 있는 거라. 심한 점로 지내게. 어디 캐지 어디 안 담으지라 근데 잠다고 사니 잠에 팀고 넣는다 너 그런 아스리 예발아 잠들고 신발 나스 제메결 어 잠 어디 있다나다 머샤신 좀 우티네 방 신로지 우티 심 가고스 놓고 나서 담지하고 제자가라 다 어디 바다 균지 시즌은 주고 주고 파지는 좀 잠에 다니게 딱 깊산 주고 섬마단 제서 소스 미리 텐세들 성교약 제 관제 방부를 엽지제 잠배에 비 탈탈 단지 좀 링 거렸다 속세 지겨라 침이 열라다 왜는 쉬어 지겨라 그러면 자신 다른 건 자신 의미를 내쉬 셔널 스스로한테 저감 선다디 라즈라라 기디 좀 우리 내방 지셈 우리 내 신도 우리 코나즈 말 자신도 깊게 하고 세매 지겨라 우리 때는 서서 진내 당에 방 후다 받아를 세지다 우리 얇게 하고 지는 것 신도 소화되든 선대 영미대 가라다 두디 건터터 야우르지 언제지
2: 이메리 내 진짜 진진더지기 민도한다고 야 디지 대다 좋아이베
3: 아 되게 연직 뭐지 이제 시에스 누가나 에 소슬레 겐디지리라
2: 간다 가나츠 제 주변 망고지기 지다 잠바디 다지 지마신 봐 아니 지 나를 냐데미나 냐유진아 디데 송이 망고스도와
3: 어 이만 나 어디
2: 잠베 잘에 나니 지금 내시나 지난기 식당을 되지네
3: 너 또 저데다 가르모는 사진도 잠벨레 약 제제제베 어떤 거래기 미게 돈에 차신다 로게 갱스 지내라 볼라 볼라 튀네셔 잠부다지 로게 갱스 지내버라 안 가르모는 차신다 로게 우지 침바 디난 차신다 뭐든 이도 집든 자기 뱃 그러다 아 삽저 갔다가 신 우지 그가 안 담은 가도 말라 저러는 배실수 안 가르게 그시래 가래 야 주인들 비 근데 저기라 때는 잠탄이 막노가라 길라고는 선글로즈 제가 팽가라 안 길라지 길라고는 딱 수한테 문제금 초다 잠버스 쉽지 여바스비 때문에 제든다 문제 딱 제니 제바갈라 제리 돈 딱 제 젠틴 뱃고르달로 기교 더디 제신 냠 약태인 있다 어디 주고 가랬었나 박사 쉽 죽나 어디 안 가래 더 주게 타야 록 타야 칸이여다 어디 근데 심지어 제가 주고서 되길라 더 쪼쪼디다 수부 있네 봐도 망치기 더 잠베 계지 왔음진에 바타와네 비타에 디타 디발라 코르디 코르비 바갈라 추디 콜 클릭리 룰이 길다네 그 님메자가라 어디게 기타 잠비 정무 정경하다 마태현데 정발 어딜 대지 진다 잠디 토라도야 디 냠직 록톤 디체데 발라 되나네 땡게 찍찍이야 막알아 그 수이 내봐 로이 내봐 차산 더 봐가라 되디 꼴세 디 제겨라 제단 땅 아는 거는 얘 심지 척도 제불랑 내 전사 빠고 저다 지단 던지게 주실라 말했다 딱제 지단 땡그 거치도 이기서 되고 된 마만 딱제 제제다 조서 망조 대단다 저 덤서 녹아라 코나도 대단다 심부 좋은 땡 알아서 와 얘기 줘 봐가라 어딘 가를 괜히 삼정 가를 딱제 제 망고 제제 어딘 주고 주고 셰다 중수는 추랑디라 섬시 제나기라 더디 망고다 부터인가라 추랑 제신 로가나 지단신 또 탱 숨제서 봐라 록 제신 탱 간된 뜨고면 되서디라 제단 되기세다 괴미 누스다다다미 더디 딱다 잠기 히로 가라 어디 제제다 먼저 세리 던 딱제스 됐다 난다 그러면 말라다 비도 중앙 걸어 봐라 어디서 난 딱다 전사 봐고 크신 날든 번저서디든 남나 퇴인가라 단 제단 옐로 격시되매 출력식 격체 log nam ju korse khona su le si ji korse ji dang dang ji chime xia ji wo dun de se xie dang de ji go cha shan korse de se ta jian sa ba go na dang ji kin de jin dang se leng ge la ce xin ya gu shi wo dun na cha shen ge dang ji de ko ro bet ko ro ji ju sun bang gu shi dang ji de ju go korse ni de ji kin ne kar shi ji na kor dun de ji yin zam khne ne zam lu ji pa dang ji che yang gya re wo dun na ji xin ba shi lu yang gya ko si ji kor da yan dang ji won de chok Chevlada, lo mangujik zambido shimshun shen nebla. Samdo namda bese, tan rizik che chebe ngayi baase, tan nami ya urisungdo wala. Tan rizu chero ngayi jangge, che, ngare ngone cha shen ta, tashin ngare chugo korsi di yaukshim sha deyla. Ta takche kende shen taksun leyendro wala. An zambi zambdi diye bet koro chida kalgunne zambdi yaukshim no singi yanya wala. Nda lakwado chungge na genko kishe jida kaba geje, raan zambi sonye di yinba yaso, la wanyi ya chwa unda singi chokdung dola. Unda kaba jida zambna kao shim. Si ta ngara lo mangu chik kala ikib cha zambay biu si ta yaku sha ten ngara ngara chik pao uriski kao shimu la unde genkwa mangu chik kawa li la mo ma chawa di nga yi de nungu zi pamay tui le zamba nagu san yu la ta tanda yi chawa di nga yi de dus ra zambar se ne lo sun ching su lo nyi si unde kawa talu tuwa mangu chik li gila genkwa kishi na shu mang chen na shu dunga genkwa unde kawa shu li gila unde le ta zambay na kawa shiru nu la ta ngara kala gyaru cha ten zi ta su sun miri ta mangzo al pen bata an tangda gyu gol pen munde chik 약속 준대서 가랑가라 샘기르신다 이 뭐시면에 샘기르 그렇게 가가
2: 나 덕도신디 조추다 놀을 못 우시다
3: 조조 빠제디어 대꼴제디 도래라 나 추다로 로키네바 추키네바 데미 대단한 사람 된 줘 봐라 어때 조조도 꼴제디 꼴제디 되는 게라 코나 숨기는 가라제도 샘는 가라 비지 약속 님라 어딘 망 미다 먼저 넘겨 잠 챙이 망지 추다스 게라시고 넘지 로탄 야가스인가 일라 진사바고 어디 나랄 약속 승부 테스트라 말아 지구에다 무슨 예제든 말아 우들 길라 글로 시샤 체제든 말아 거세든 고 거세든 문제기 디다네 다이 바라 된도지 그네 지중교회 바라 어디 시샤 체제든 말아 딱제 지루 지루 지루 지다 다는 거는 더 차선 약 쉬었어요 셀라 줄리스 지격제 격고에 김제지 더때 다다 해야 되는 말 진 문제 추다데 체션 로가나 팅숨자고 있나 어디 서디 무슨 세종가 서디라 잠대 말아 록다운 거는 저 로가나 탱직 저거라 재산 다된 거는 먼저 거는 자신 지단 다 고스나 탱직 좀 딱다 셀라 어디 내지는 또 봐야 연결도 직장 말했어요 서지 접지 딱다 셀라 어디 잠배 비스도 약 쉽트 있나 더디 맞은 이제 약 셀라
2: 좀 저다 총대 이제 리에 대해 현재 남지 비뇨이나
3: 언제 다 척도 중요해라 다 단단원의 자신 가나갈 직접 그래 패스로 된 닥신디 즉 게다르지 어 지나다 갈 지는 농담이래 근데 좀 갈순 지는다고 조일라 어디 찍는 자신 아래 처음 반이네 자신은 언제 시행 명다디 인지 거가 갈라 언제 달 되는 자신 언제기 내도 나오데 섬링 라기 즉 라스갈라 어 디기다 법 참으스 누가 갈 지네 어디기
2: 다디 명다디 린지 내가 좀 균형 걸면
3: 균형 걸어 봐라
2: 네
3: 어디 단대다 딜리버리드 샤샤는 문제를 현재 좀 단대 페이지 단체고 주고 니를 매겨라 어디 사금 천다디 안 의미리나 시샤나 샤샤 가지고 봐라 너는 다시 좀 뒤지고 봐라 어딜 때에서도 우리 군아서 그 말을 두고 지겨 봐라 말하기 딜 때에서도 문제 저서도 현수성 내 나고 뒤 돈 출문이 제제 비다다 서에 돌 때에 뒤뒤치
4: 비나나 봐서 로딘 싱슈 튠제 레뉴 냠레 칸키 수준 키 락시 타 팅럽 첸제 송제 키 튠제 네나 짬바 레뉴 체바라 제주바 겐다르 슌숨 키 되베 테봉 미팅 케미라 데이 첸베 간 냠레 칸티 치주라 케네 칸디 톰네 로딘 미케 타양나 냠레 칸라 시지 첸예 망부 제유버지
3: nyamne kon cha shan dang zhi du ju de ne zu ji je tong ma de zhi zong ge ting yin sa ge zhi na ji ge ge na nyu ba la an de ne

0: 정오 던두 잠바 량산 소링기 기도 나로래야 슌조 인교기 윤주 구리마 시진게 다 디니엘이야 소소 랭이네 아니 량산 소링기 체도 제지 쇼뉴 매잔 다 다리 다 소소 쿵기 마미치니 슈조 망당 조이 작바 파르 콘조 뚜간 조야기 네 당란 제니 침부레들레 망산 조체도 잠바 파르디 투제싱기 요레스 디오기 막베 샹퉁다 리군 디니니가 로 푸티유야리아 캡시다 요레스 윤주 구림 시진리아 나마 게미 팜가 쳔보 중제 대두 잠바 랭산 출린네 송장게 공순신 라소베 마로티니 용자 공순신게 반주기 툴리아 툴렌로니 반주기 워그 막문 샹퉁다 리구 니가로 선보야 심브리스 송장게 막문 디니리아 구셉 쳔보 제니 코닝이 룽국 제자 코닝의 랭산 출린리아 곱다 시베 마체 반주르레다 겸제세제 코조 숨가로게 망당르 작자 메다다니 규노키제 랭산 출린기 기도 나로리아 쇼브리스 콘조 랭산 출린리아 레굴 하모야 단진 중게 소수 따저지 규제 디 뷰딘리아 치니 랭산 출린리아 겹지가 용약 랑가 간리아 정토 종기리아 정창기 따고 봉악에 네 따저디 포베 마제 랭산 출린다 송장리아 만비 슉침시라 제베 고 송장리아 녀사슈브리스 디슈드 잠바 송장게 아니 따디다 된다디 고 디제제가 따이종 정토 종기리아 담바레스제 카상기 슌잠디 델레브르바 따데리 디슈고네스 근데 중요메 무드제 마슈기스
1: Gapu

0: 大戴宗个
1: 枕头中间里啊，
0: 女婿这个亲戚，你们西安自己去年初洛阳前公正的街里啊，搞些个要的是呢，枕头中间拿了呀，全都添加，松动了是许多事，但也正常是年纪个没长许多事。第一，拍干的紧接着个没空热些事，快呀没长落个这松枕了，谢谢谢谢。미대야붕아요레스디게리아가르스거레스나증창기따고용아스진시기스부겐베민리야증토다부니바야증미부순바야증소부시바야증퀘붕아바야증승등데스진시기두스디미콘조야작제기겐시원궁스니지요레스작제기겐션바수딩스니지두스枕头中间了呀，没得俺东主动自己入入世界，半个给你。但是，看这东东，尊敬观众，我就拿自己三部手机，梁山出林的巨星俺送给你，卡点了拦截，俺就一定看中给关键优质，什么样的那个当家小姐？是，你这六娃东主童年的大脚，三个哥们第一名呢，当得吃了呀。一间十万公里选择几个都是第二空中蓝国亚机的格列斯呢每年的这个空民农民车子写字站呢中间的那老基不过的这里啊写当然就写死写个写字里啊跟着这要的是呢将龙直不追为汉之苍龙着数尊重国家人质能不设计内有梁山树林多年朝盖解散提速松江无用你不顺顺间的下雨正常大哥阿伯家长巧些的都是个的你写进来等个都是个的带中个你那句念上学不低朝外个国不大个控制写着啥子搞些个有的是呢就送的这个前面的这钱女不低还不咋不写着的我让我们亲戚明年的给生八桌的给谁的给什么都比呢我出门了他就以都是个的写的咱把宋江个搞些个有的是呢
2: 阿就既然赢不赢呢日定可从个大部送上根据门就天天用个马的根据爱情的大个日
0: 都是个的写不得死超个个
2: 你既然个阶级破子见面既然日想了呀骂了呀听不忙不陪不得我不给钱不重要的大人人家你既然个策略呀听清楚音姐妈国家人的穷损呢总不既然骗了大个日
0: 都是个的写不得死宋江个东都无助节目呢你三线接不赢呢超个矿主满家不接接莫名阿东扎不上接不得扎呢我在你是当把崩落了天呢人呢不认识第二嘛给你唱不落你宋公明的你们都人定可从中年的下不认识超个个提醒就给我在你是的给叔叔的是呢林冲的胡彦卓许宁穆弘刘唐张衡阮小二阮小吴阮小琪杨雄石秀孙俪黄兴杜谦宋万燕春丁飞欧鹏杨林悲深的夜里是的夜个本入松期间日内不明枕头中间了呀你马家啊主队长把宋江的吴勇公孙生拉索回我们的夜个日向给设计长当不多强的多不起来你偷着想着工作呀陪不起许不认识第二强东街的队长把托家国家里啊他们拿过去给这朝盖的民间就给如大萨布的德久基本呢给这铁节萨勒斯队长把德云教的民间地通队长把藏不落的东西落不认识无休就给搞些个要的是呢
2: 能最低一米呢这么些别我得的这张阿就给了马里亚铁亚的这不得就那个要的
0: 都是个的谢谢给不认识宋江给了
2: 阿就给人到头不大了但就那个白家呀的硬币呢这个有个来了呀也会用个买卖大的这张你们可写起昨天南街天的革命着
0: 都是给他写个要的是一年来超个个
2: 就问君到了呀那么多钱要卡了的但他机制配备各不得端节宽松没对比呢亲戚宽松都不去吃了清白参不了呀帮助几队长吧气炸不得大人俺连接故事这边呢主意这张起来就刚过去的用过嘛
0: 都是个的谢谢莫共提及去解读咱把宋江特别是没不恰解 lo ma tib che che ridin khar zong le ya lo cha tu zamba dai zong ri sham le ya ne chu ni shib che ga tam ba yes cha ga ge ma ma nga tong da gu zin ni shi tam ba chi ne zeng tio zong ge da ta ni se sa le ya gar do zu ge sa ni gu zin di ye da nyam do dai ga ne zeng tio zong ge ki che chu le ya da ga chim ba yes po gu di ge ge ta kha ka je da du zamba ne nyam a go ban nang xin che che zong ge di sebep di zambu shibu juyores. Kante juyores na tashir gyugju kormadang gengbur sumgi kor objaagi chulamni juichin kiwadang chung obdong tayi jangso tukbuni chargang chukbudang ra. Gengring sato ne diyana jangme tumbe chuna kanyang rikyumi nyewar jarne nengi desi shine bungargi chinchung zamtong. Zongnang nebe tarmanamni gejin disi rikdar tomnyamche zongchi jibun namgyang kima tangne shi kyu kyung, sa tini sangi kyangdang jagi zikbatar zeng tabu shashi sangla mibu taksharan zumbi bung zeng yin. Dende shi yo imbris. Chao gaya da ngun zin jing di ge ge de da du zamba de ya jangme ki ne mi zhang dunge ge ge zi chigi bung zo ji yung yo res. Di dong ling ki pogo di ge dung ki mo da jaglong jingyo ki guchab kun yo res. Zindung ngar chen ki ni da ngar ma chi shen yo res. Mi di yinpi yin na zeng chang ki bu shi ba zeng kui si ni di res. Kui kia chen pu kem ni.
2: Gi gub la gen lo chen ni. Leng shan su ling ki chak pa kirang zu. Nye kirang zu sim je. Shung li ya zin bu shu ni. Chak tong su shu ya ki. Dun da di chub ga yon bi yin. Da ri kun chu ge ting ki. Gu gub sang pa din re chi top su. Kirang su tong do. Gun bu lun bu ma chi pa karin ba.
0: Tuz ka de she tu zang ba. Chogay shidra chwe je, chide chi loos chidu zamba, zeng kwe li ya, kapde chagan ro nye ki makmion chi, shor yungu yo res. Di yinbi na, leng shang ki, tangu tangu, nasha pogu, singu chen, ling chung res. De ya kunyi nyi, zeng ri, ting nishu zi chebi yine, genpam yuwa chugu yo ma res. Gap du du zamba, zeng kwe ge, ling chung dan zeng bi yine, tab mindu sam je, dakha kor ni, jansi gili ya, byo chimbo res. Ling chung ge, Daya kakaje, jindi tangyo ma res. Dine chao gaya sosu mokpung dike chi ni sosu punga liya loo je, zang to zhongi liya jik pungju gandze si je gugu yume kwa liya. Zhudu chidu zamba ling chunga gara shiga yore se na, sanyi zang to zhongi rikin do daya. Yu sham je, gab du duk ne zu liya daya je, zhudu jen dagari. Duskade sheb res. Duskade sanyi nam landu zamba mami nga tong chi je zang to zhongi rikin dungi tangjin liya tabru dik je. Nga tong zu tum, gita tu zu kemni. Dedu zamba, zang to zhong yi ki cho ne, mergyo ge ge ge bada cha ne, mokbong bong chenpo chi sharing gu yo res. Dun ju po gu dun, che ya darpa chik che de yo res. Di ge ge kima di, chak zai ge gen shiong gong res. Yung gen go le ya, ge gen shiong ba su ting de yo res. Ye gen go le ya, zang chang gi bu gen ba zang to. Yung le ya, zang mi da, zang kui, ye le ya, 정승다 정소 디게디 창마로게 네 구접도조 차상권대요 레스 작제기게 숨공디 임베이나 수고야 더슈타 레워통 로토니기 답조 생각하며 간리아 동도 세마치 키제대요 레스 다 윤기기 나오치 레숨 돔차드 잠바 정산에 네 전기 코좀 가셔야지 뇌네 뇌제 봉루 뇌리아 직브리스 정토게 소스 카프티기 랭샤 수링 미드젤이야 가르시에 열었으나 개걸이야 개나진이야 그 작부 키라주 안주 전기 코좀 되죠 통구두게 안주 정상게 키라주 세브 잠지게 안주 포고 말이 키라주 레르제제 순보심니 전기 코좀 나로 주제 동진리게니 샤브지 루브지 속이 게시 키라주 강강아 제제 곱다 슈비나 안주 삼시 제조 두스그데 시드 잠바 저게 콘두시다 산이 동차니 정두다 zingga shimba riz. Maqbun dikye ge chao gaya liya da maya brinde chuna samje zingro li chi ni kondzu cho ni dimzin tu ni shugu de zeng chan gi mami dikye rimshin zhonga na lo liya pa shishi kyeba riz. Ling chung da huyen zho ge chao gaya da ka ma drab che che. Chao gaya liya sungyub chigi chigi xia lin zing, nub lin zing duks chigi chigi ling chung ge da ni Tondo zingri chebi yina yagurang meb haqqo che lamsang mamitigi tsu gombar riz. Dari gi zingri di nalol ya cho niga logi 네 머메야 고차 데스데스 중요레스 차가에 뿡가리아 파 로츠드 잠바 심마님 허두부 제제 대두 잠바 막면디게 가르시에 요레스나 다 아주 키라 아니 공부 갸침부 시고레스 다 심부 더 잡이나 수고야 너비시다 요레스 디니엘이야 아니 아주 순고 민게 마케드 잠바 마쇼베 뒤에 중요레스 다리 임비나 딤징 투자 초니가 로 먹봉리야 고차 데스데스 중요레스 이내는 안주 개가 컨저 마셔 제제 소소 분가려 로투자 아니 대야 아니 심매기 비치고야 요 말이스진 시에기 여르데 타가 임베이나 아니 로켄이 마데 비치제 대기 요레스 디네 님숨 뚜뚜바 컨저 징리 제가 침브레데레 정도 중간에 수 등연이 카드 자가 연이 제조 요 말이스 님시베 님가데 톱자 곱자리 타가기 분가려 좀부니 갭주 슈가 용바레스 디니니 머미 콘돔 뿡갈이야 치 용두 잠바 쯤버니비 디니게 뻬마살 쯔니 가르시에 요레스나 나니 힘비이나 정도 종키르키 샤리 용족 뻬마 출린 콤베 진이 데르케스 정상 따고 뿡가게 난주 콤바야 따과 냐프주 샤가 용제 심미 큐노 초벌라 소베 자나 칸데치 난주 콘주 데산조세 랑가 십차고 싱기 제장 다른 군진키라 콘주 뿡가 도가 페로나스 제제 칭아 슈가 자비 콘주 자미 단차베 참려야 난조 신의 떼어타바 두스케 대시에브리스 차가 가비시다 주은제 네 준비니 대대르 주제 네 샤장이 닐린토스 제브리스 링총가 가르시에게 요레스나
2: 아주 키라 미디니니야 이진하는 용구말 미디니니게 유규삼을 키제 동대자가 용조 민족이 네버 요말
0: 두스케데 차가리아 카들럽치 지두 잠바 쯤부디니게 가르시에게 열어서나
1: 너니 힘부이나 김방제 럽도 중교지 손자 격진가바시에 누르 랜샨 수링부키나조 참당 흉자 제지 주사베니에지 손자 가발레비이네 사치디 메셀이야 덥시 등메베 골라서바 나선에 고두 중자 다리치나 언제 슈가 용비마도 막번 쳐려야 요스 우고 슈가 용가바 누르 디게 마제 정상은 군진께 기나즈 봉진리야 카디자제 개글린토야 매자 대야 태좀다 솜니나야기 좀제 가리여레
0: 두스크데시브리스 저가가 링충리야
2: 중부기랑게 태좀든제치제 두스제비나 던진추야 닝기여레 제자 도공 나라랑 주기
0: 두스크데시에드잠바 링충게
2: 로그 좀비이네 아주키라 공엄마 폐고야 요마리 나즈카지게 먹무 체크티니 콘즈 봉가 꼬려 돌가치니 다그리 아주 계란게 실로네 쇼디나는 다그리
0: 두스케데 시에 요르데 차오게게
2: 나랑 오면 맞지미나 리야 요마리 계란게 먹은 시가 치제 실로네 쇼디나로나
0: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야 링중게
2: 딘제 이미나 아주 계란게 수다 수치제 폐지유
0: 두스케데 게시드 잠바 차오게게
2: 군진주다 머미니 동압게 치제 주인
0: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군진주부데 게수수레스나 디게 이미나 류탕다 런샤 호연주 任小吴, 欧崩, 任小琪, 燕世, 杜谦, 宋万, 贝申, 迪耶音不理斯, 迪广大的多塞才对咱把带一个这, 米, 你到家买不接接, 尊不敌你的修过, 亲姐, 趁大个当了呀, 摇滚摇滚, 白马去林, 广白巧了呀, 亲不理斯, 广白的音不音呢, 南安门对的, 归人去音不理斯, 超个点交接, 但你本命,
1: 广播拿了入队长吧你准备现在同样买账准备你不定你你俩个谁有的是呢广播的拿了呀准备现在接同样买不可是都是在接出的长吧准备定你个个谁有的是呢正常个就算到这都是没得水长准备忙去加不接当他看不到监控看什么都拉有嘛的控制的接确定有些果然拿了呀下雨工资起来念了呀你也出不接三个给了呀 콘주 뿡가가 쳐려야 로세랑가가 내디 나르랑가 치죠
0: 두스크데 시에브리스
1: 저가게
2: 제나 콘주 뿡가를 가봐요래
1: 두스크데 게치드 잠바 좀비디게 콘주아야 가르시요리 정상기 부분 유스디 장가 가르드리 딘자 손자 장가 가르드 떠르투비이나 가르시엔다 숨부디게 떠려야 레라버리
0: 두스크데 랭게브리스 저가게
2: 딘자 임비이나 남지 근데 치미이나 가요래
0: 두스크데 게치드 잠바 좀비디게
1: 단다 쭈송자 남질레드 잠바 침비이나 콘수 자스네 제지메베 끝다 딱다 지그리
0: 도스크테 시에브레스 당고 제압이나 정토 종기르기 뒤데 내자 세브구요레스 뒤고 튼잠 체가 쓰지 친사드 잠바 가게 구주 튀주 매자 좀부디게 가르시게 열어서나
1: 딱 콘수 몸 창물로 녜차베 소두 나즈 침비이나 딱다 지그리
0: 두스크데 시에드 잠바 아니 좀부디게 랑가가 니치 저거에게 마크멘디게 다 님도 따슈니 마음치제 뺨치는 고번에 템버리스 레와르나 자치친 서두 잠바 너궁구 길이야 좀부디니 토야메브 차브리스 제잔 듄지 마음디게 조마뉴브제제 초시르 때두 잠바 랑가기 네멍구시다체니 조카고시다차데요리스 예윤리아 미자큐 토야요마리스 제잔 마음디게 남다키제 저갈이야 내주디 녀상슈브리스 후연조가 람사 아니 추용세 랑가 따그라 데니 파랑자 론조가기 까단제 곰바자제지 머지곤리아 초신에 나다 카르네 게 뒤지리아 깨빙구요레스 기제 세시에 베르게빙구요레스 까바테빈에 뱀바게 칸교 기리아 추대요레스 차가다 마군디제게 마미치제 타 근둡 제스드 잠바 랑가가 수니 꼬니 로투스 준비급 디드 잠바 마미 쳐지다 투브리스 마미 촌 동마디 나간 주먼주 개비온자 저게게 나오모 준비 제제 돈려야 나지 태제 저게 대가네 사브리스 후엔도다 옌슌 군이니게 대가네 아니 자카디다 솔르단 제니 징가치니 개블야 윤교게 류탄다 베이신게 저게 따르균제 징긴징기 종기기네 샤르용버리스 종근 돌아야 린충 라서베 머미치니 콘조 현디 제자 신에 네 카티 저 투스 준버리스 다갈람사 아세니 남말라부도 딤지 제니 소소스 봉갈 팔로브리스 링충게 막실 단두 잠바 런상게 보숨다 송와 두체 디게 추도네 버제 송고튼요리스 당고 머미니 동압게 윤교네 책도 니게 숨자 지질레 하여마리스 디게디 오붕기 슈고 용제 소소 붕갈야 로용버리스 디네 군진 디게게 차갈야 때두 잠바 다디 돈란야 테데요리스 디마 꼬간 두두 잠바 돈에 차든제 차가 잠바 메바찬이 게버리스 다디 간야 성공세야기 이게 지요리스 링충게 마메 링가타니 마가야 자브리스 다딘 데츠글리아 아니 두 겨유자 차가야 다디 포괴 질리아 카타메 자브리스 링충게 차가야 껴제 콜로나로로 루니 런창게 부숨다 두체 순와 디에디 차가 리딩 카존리아 제가 담브리스 딜하마게 군진쯔에 뿡가 나로리아 주두 제제 가르시게 열었으나 따다리 아니 아주 개진 저게 리딩 카존네 페베 제리아 차고 딘데 용그리 삼바 섬유렌 데브치리스 디임비나 디녀리아 루다르키 더규차베 대년부터 따다 대소스 당아란스 막삼 샤제 아니 파랑자 랭산 수린리아 로규란 레마도 지기 정토 종기디 다가스케데 아니 큐넬렌 투브 민두스 두스케데 시에디 잠바 후엔 조게 가르시게 요레스나 아주 송공민기 까만조공리야 로는 지그마리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디엔인가 군진디게 다 창물로 지기 이 몽니 데니 마미디게 다 모두 마자기 심슈 맵제제 다 팔로나 가용아 삼제 데요레스 디곤다 수고 둘이야 군진쯩아 보디게 창물로 뿡가리야 심마 내림 허법 제제 고메베 주다 쇼브멘교기 잡지능신 제제 같이 디지메바 대배급대 톱자 곱자리야 꼬리야 잡다 진얘기 머머치 저 춥수 지제야 요네 뉴네 머루 싱아치게 뺨바 장가 마대비 키제 수마제가 용기 두스게데 년신 슈두 잠바 링중 라속바 창물로게 람사 따신제 때두 잠바 초숨네 뺨바 기미 오유 두실 겸니 님샤브는 신세비요리스
1: 가사가네 기르다 제니 네 봉가르근 되려야 마음이 교 윤도 삼바 링충게 제카티 안 마잡 제제 가르자니 군진다 마음이게 치니 벼심버리스 갑두두 삼바 정창기 네 먹은게 콘조 대샤단장 콘조 징기 징기 레워릉업주 죽주 세지 벼치니 신에 타스지 존재 멍 창시 개도 삼바 양갸 미장 납갸 두께지지 고차 중요레스 두스거데 밤니 침부 존재 겨고 랭산 솔링기 촐이야 로브레스 랑가 그 체가 지실레도 삼바 대중다 투제 아니 군진디게 먹분 시든제니 리딩 카르톤이야 로니 근데 제나 가요메 아니 주도 제약이 까단 저버레스 막문디게게 같은 job에 제리야 먹분 티제 리딩 카르톤이야 팔로브레스 창로게 아니 군진 차가리야 따가 윤두 잠바 차가디 임비이나 아니 톱제 감르 가게 사투요 마레스 수구 용조 짠이 대여장 송장 라서바 차가기 니지 네 타고려야 미주 자름하제 단제 되요레스 송장 오메 말이야 매자야다 네 차가 칼이야 민주 슬로그요레스 군진 진남게레 대야 카마데브제제 더송전 되요레스 디곤다기 남지 세실레드 잠바 차가기 나자 신지르시라치니 송장이야 칼로제 가르시게 요레스나
2: 분주 상고키라 구술이야 지제 난고르다 난 다제제 세녀기 미디 스 심투비네 대야 렌센 솔링기 섭다 제르주로치
1: 두스게데 차가게 칸짐샤제 차가 람사 맵제브레스 차가 돈산 송장디 이미나 소스 아니 밥십 능신 제제 심두 제제 미주쇼니 아니 게르요레스 군진디게게 송자야 껴니 저게게 진주글레게 조종나로나 시제 시요레스 우용다 공순생게 가르시게 요레스나 아주 기라 두드레만하다

기야다 시야가 동해디 군수 군다리 제장 심두난 폐약이 요말이 딜레 샤니에기 진주글 내게 된다도소 공신난국이 두스크대 세대장바 송장 우다 춘니 저가기 풍부 다 지상의 축에 쥬 골로다 라틀라서고 요니 딘진포그 누좀카나르샤 군진디게게 냥앵기 대주슈가 연버레스 다가 능신 뿌르캄 낭마다 치문니 사브 스제 체제상의 지기닌가 본주제니 섬신 끼리야 샤브레스 끼리야 랭산 솔링기 좁다

삼루동 메꾸 파티니 세규 닌좀 키카르 제단 힌기 윤캄식 임바시 제안 서민 약부식시 몰라 넘주이 바스트케인 포모티 공동기 유계 첸텐 키토아니 디니 모제 바스식지 지시 메 고쪽쪽 당자 도지 치시슈 멀규기 쇼킹 포차비 겐기 민나 강다르 면삼바라 미타 사제 강인종 민니 개신도 친부인 민니 치수다 人시 춘지인 민치다르 증염 퇴진 림체 토나 민영 돕칠라 땡수이경 깨투베 자샤라 겐팜다 피게라 쇼킨 티바라 태게 지와유 이나 민르 뿜뿐다 다뿐다 동뿐다 갸뿐수와 딱바 유경 책강불 총균양 치미톱켄양 유바 켈링그 아메 민라 돈리 상시베 레트라시기 고르 슈뉴 유바데 레카 슈니 윤진 마송월 로강기 촘주난 추세 림바르크 추신 추깅유수 립급 루푸르투 룽푸메베 블립랑네 카인디메바르 추신 알로팀네시 제수 미츠 르블리나토 체바데 미티 민이 약부민도 민기 최도 통통다 체바 치우수와기 자두 제서 아멘 셰베 중남 진나 레로당 저와 유바 샤다인 강라시나 리위 최도 네베 로칸데 치초수 지도 제균이 내와 재미히메시 아멘 레초 표미직 로추창 롱데 마규 대교 긴소니 면인지 당 저와 유바데 로칸기 포모 야부식 로칸 예코르기 멍주 롭제 기긴식 방마친 리지티 제수 짐신 용치당

초티니 꿈난 주주양 테미기 왔다. 미군도 놈진께네 놈살로 템버 통야 라롱 미기외 미기루진 식시. 로직 투시를 지기 념단다. 뛰기 내투다. 얇게 니팁다. 괜히서 교진나서 제네 닌 강보로 강바 파르짱. 니무츠르 쓰네 예외 예지 토도왕 느질레 미숭인식 세브르네 예지 토 튠베 강라시부 테테도 짱베 느칙데 주베 제무티 제무웨 지무치신 슈투브야 대칭에 슈칼라투 렐로체나 릭초 초르싱 딥지베 삐따르 표미 수바티 미치기 라치에 추구다 멍추 롭체 기겐디 속귀 이휴 농숨주 공투 레가르 슈급 코르탄기 시주 소바식 김반에 레주르네수 지급 나르신 테다르지 마시 소찰 때문에 롱하양 마송와라 레카카 리급 통미도 제톱기 유메 미기 통신도 제간 초라 땅수 시설 아메 최톰기 수도 테다 장마 꿈마티 랑미 매신 준 시바티 렘바다 더둔 깨바티 제주 차외 포모 강인 중 제수 되니 미유들 가와 코나 주규 레인카 지점 가와 제경 더둔 우트 우트 주주시 생아마라 레메탁바 강식 제배 왕기 제들 표미티 폴리제 괴바라 귤바지 제수 아메 장기 신용 원배 수당자 마이신 준시베 인주지 지신의 제바지 겹신지 나리 대띵 교란라 난공 규지베 민티딱바인 난공이 멘뷰 르미김베 균도 동자 메메 유지베 게이티니 쇼크주 튀김베 쇼크득장네 푸르웨 튀엔댄슈 아메 슌삼 딜립급 장기 장라 항상상다 장두의 신두 태베 촌나식 모동 토안에 대다르 윤신 송삼 난공 규기 샘띵두 폰드기 묘구식게네 장초안에 로조스 부르와다 단다양 메닌시베 경 강야미베 사체식도 푸트비게 데니 민트기 쇼크주 튠진 유 제바 디탄 돔타 데뷔 조아 사무 유셰치 메링 준신기 용수둠비 맨킬링 뇌네 자시비 세미 장지 뇌장이 표도 로큐르도 주규 거디 파마닐라 데니 주미 게디 주치 아메치라 푸르드베 포모르 랩체 양네 양도 동주시 데니 땡키시 류바송 삼시 미투베급 바바르초안에 아마 그시 슈무 슈신 슈신 튠신다라예 겐롱지 그짐신 네루 딘르식 똑바띠 아마니 랑기 그삼나 듄투 옹초조직 땐에 메바티시 이난 급거르 삼튠튠기 주베 비양 여티 추구 현식 여바티 딱바르 랑기 바바르 아마 그시 시에베 바베 콜라 뇌네 아마식 지용 통마르 아마티 콜라 세구십대뷰 균체 교화신 넘균의 장차 되라 년방 삼매체 윤신부 태산 마친바르 바비의 청지춥춥도 아마르 니동 땅내 깽의 쇼르교바스 아메 칙바야라세 돈자 풍부르 슈 시바다 김미뚜바르 파바르 두둥 시베 배신 추구대를 니동 땅외 추구대 응응이기 믹경 마르부르 추루 대제수 류바송 기경 바바르 아마괴베 제와 등김해 칸의 쉐마 표바짬레 아마괴베 뒤뒤 용수 메바식 차클러시 첸세단나 몸미신베 미 괴킴기 템바 꿈용메라 양귀 표면이 대외경 구르용미 대니 똑바르까외 된식 인무 대례경 똑바르까와니 류바송 정이기 중쿵티시 바바 추슈급 팀낭도 쇠바다 면나다 크구심부지 시드 미베 목샤 폴로투치 바파르 페드 규베 루기 규바 크미신라 학바르 두정이니 치다르 공와 띠네 미시 고한샨니 급거 쳔바셀라 급거냐 첸시 냠급 루촌 치바 식당 자와다 첸시 세웨급 창기 시웨 미식당자 고한샨기 산데 시베 난지기 깨자 티달리 너치 제착베 중담식 미착베 밀라 코근 투베 뉴버 칼레주 테티 랑키 중콩다 바바 푀네 카체지기 초웨네 주남 찬나다 지발라 띵줄레메 그로나 차웨 루이뚱 푀 장탄도 규베 튀즈다 삼로다 튀지기

푸줄 수와 찬나 글렛도 이낭 개인디인 매배 최바 나소 체내 차리엔 길링두루 통마르크 디다르 삼바띠 태양 종종식 인신 내수 유토조기 중공 종종티네 고추두냐 종종티 칸다식 인남 사체 강두네 유타 종종기 흉대 죽겐 최 라포 로지 팅지 쯔바띠 로지 강캬 흉네 남부샤동 툽지 내리 서규기 민간의 뉴차바다 차 주리소 랑쿠르키 대가르 오르 가브리 칸슈르네 럼부추 케르웨 네수 체징 랑콜라 쿄쇼르와 알로슈나 랑콜레 범네 케마 피제티 오르 켄식 랑쿠르 지중식 지급 쿄쇼르 년참기 쪽베 쪽바 체네 치중 멘자웨 토부남 랑콜네 법디 사차식 도부 테마르 세로와 법베 칼루웨 라포 루베 토보티 파폰기 와두베 지싱 산에 토보티 렘바 주급 많이 베 코니 능접 첨부 기싱 뇌망부 텐제 긴접 체달 제규 냠네 끙듭 럭듭치 인시 송치 종종도 조르신베 칼로와다 퇴기 원인 모도네 교냠 때네 두급 드롭아 시키 달러 토부 제와시 깨네 대가라 조르 토부 가치네 뜨급 ngu changsan ne patong. Dropa ti topo tini zui ki changnang du. Sishun ki mi pola tangwa yinba xe ne chemar gewar hongwa yinsir. Tenga luwi tong ki labo lang ji. Rangar jua jing pechi yu chegui chungzi tasu chengi xu. Lo ti labo le kui dakji hachan yakbu che xing labo tang. Sha gambu nyam du lupa ki nyo jik tu ju patang. Musik gom chung xik tang, chi chung xik amcha tu ju. Lubaji shamu kyunkar. Kyun luwe kyunkyu chasang to. Makche nyingbati reyne kyunsu de mebe tigar sha. Zongchongne ka chegib kyo jesu jangkeni kiyen ka she yin. Kone se sache nebubla shingna pyo ne chiri zhuwar. Lamni yuebati. Jingni zongchongne ka nutu chwane gyona ngari se kyu. Ne yu senki kebub du jorwata. Tene senki kebub chongde gyuti changyu. Kunu zhewo gezi, Xinjiang Longyu yijin kashi libata. Tine ulumuji gyune nangsar jortub. Lambu tine, kui tingyu pyodu ungabgi lamchiji. Jikshu ni, zongchongne kashardu loane muta mebe changzatan gyuna nagchur jortubata. Nagchur ni, congyu gyuti nangsar jortubatiji. Kui sengi kebabdu tinga rengi tigar doji kata chigin ledyu minati tubar togbata. Rangi lurkyu xinbe misunrashik chetwa ki lambu tene menzhuwe semtaji. Kwani jingye chewe misik che dwe la tana rengi le chenshi nyambe ne po ne ngarzun lurkyu yotujwa jina yakshwe shi. Tedar chungna cowa yongsu sarpa shik gechwa nyang. Diwuyi kengbe chamtang to zangyunbu ki yuebe teda le chungse ngondang geba tong. Kwe tinga lupji zheshi le za tenzu ming jinyong. 자태명을 가르스람시나 제시기 로마시시 김비 자들 마르자서와다 로마 제노보텔 체마서와 로마 신치와들 장마스기 교지주 그 부지기 너부 약베 지창마 마르탕 자와디 마르차다 마르메타 마르키 메토다 마르자서와드부 민테다르도 규베 김생 강이남시치 제시기 튠들 삼루 균진 땅양 렌데마투 튼두 로이동기 샘낭 세부힘 튼치중 창마 지인의 야게 신게 지부태당 땀니 제되어봤삼라 마신의 자치신 당야 부신소기 시차용외 저리 가시엘의 몸미신라 매도와 강인양 여와 지미신 신지 매라 매도와 근배 표창단도 로시에 초와 깨지 은혜 정의를 균도 침부충 Laubi yi xieba ngunye dimbar tongwa di, tingye tsuwe chui ki nguanjang jikdang, tedang zhiwa yuwa tsangmar tona chenpu chie gubar kyurishing. Chiwa jikla jik zhiwe nguanjang zhiwa tang, yangxin gya chiwe ciwa tang, muta mingun be jishin suwa ni, chungwa za yurma gang jikdang, bebe geja tang, bu xiemi ki kyujie para tsangma migla langlang charwa ni, nawar jibbe nyinga tang, dana dupe, Metodang zhawar tong. Zha zhanzha yinang, pyo changtang ki zha tang, jizhu lhugyu ki zha ni le

생애남소 남불행기의 원점 체매 루연 시베네 선생님 나와 닝터분의 토제는 쇼기 내생디 케기니 문예 톱세토대로와 유라 원점 체매 루연 시베네 선생님의 니로 쇼로나

0: Noi semo khamsam.
1: Alo, chendendla. Jinya sawa sawa test le.
0: No khamsam, chen har shunan.
1: A chi shin ne be chungga indo jin la man
0: je yire. Lo chungda la man je yire.
1: Lo lo.
0: Lo le chen nan chi ji shi be su xie sa tu zhong bu xi de kan ge so pe yin na.
1: A le chi chi la ga ta na be sa sa tu zhong lu xie de tang da de ne ti ri ge re san da we zu ni na xin be che dan de la da jian ba san la ni le pu jie. Tiriki kina niki sawa sabe chale litu ta tosim kubo yunga mingi shukun yile.
0: Lese, chunda la toji.
1: Lese, lese. Andi da toji, sento manyungji kunan da tumri tupi ji shukun yin. Tanti shikizi ne tumri nanyengi si chundo ge zo nanbe torje la ta chok la nungmingi dungru la ta nyama jeba la. Jangza shuki tenzi litu la ta ngudu la taknan shingi guji la. 당능신기 변기가 변을 켜지라다 구루라당 켜랑왕라당 켜수남 총알라다 사망기 다왕우주라다 강망기 지류라 변한 쇼변 다왕우주라 총트린라 님은 제사라 변지제시라 준비치리라 내지비 센로 용라 승제디 비자 정남도 딱도 천디나바 터체나 슈쭈다 정남도 아니 라나소세 아니 레로 카레다 카리나레 텔랑원데 리투요 민디 슈쭈다 카치는 추서 전에 다 추서와 지인데 된다 토라 아니 다 롱무 잡았던데다 아니 진짜 저기 양된데 되디 아니 된다리 있어 가만 나라나 수위
0: 내선어
1: 레슬레슬 아니 드릴 거기 센터다 안 해서 센터라 뒤지게 제외 통지 슈토만 선거 광마조라나 슈주다 센터 센터 센슈 센터 용라 나래
0: Oh, je laisse, je ne l'attendais pas, je suis là.

0: Hello, Insambo Kamsam.
1: Kamsam gila.
0: Long sel har shu na.
1: Long sel gila.
0: Ne sel hawan la seba kene ina.
1: Shirbi dingi doctor ni jeyle.
0: Dingi nirba.
1: La yin.
0: Ne sel. Ne sel nan chiji shu be gongbu pa mo sibe su se dikran ge so pya ina.
1: Ta ge long tin sen do nam ge yin le.
0: Ne sel.
1: Ta pa yi chig bo yin be ge pe ma shu ji la ta gu ru la shi de ne sam du de ji la. 되네 쇼쇼기 정달았다. 거기 원체라지. 인지 길에서 달았지. 되네 사지 쇼라다. 전송달았지.
0: 예세.
1: 때론데 센터 멍다지. 여기 리니기 담센 최도 무슨 거지 공부 무슨 거지.
0: 네세라.
1: 나로가.
0: 나.
1: 나로 되냐 본일에 센터 약도야 되면 더 힘인데 유행이.
0: 네세.
1: 너 안에 쉬워.
0: 너 시댄 자고.
2: 老了。那。查那得讲。老康生。喂。老康生。今天中午啥不啥不康生。老康生。今天大姐姐姐给我充一下了，给我打个的新的钱充。那是。嗯，钱还收呢。估计是有了。那是，估计那天你下班肯定有病了。我定心把我通知你这边去了。
0: 네, 셀러. 아, 리차는 지지 집에 공부 법무실에 송세디 그런 게 소피아이나.
2: 공부 법무실에 루시에 하자님 겐바지 당도 리사. 다음에 리든지 조금 봐. 겐텐든라지 또 나와 겐영산 소라 당 겐게든라 겐지 좀 라지 당 셰바 디뒤 난게 겐바산라지 또 나와 겐다와 대시라. 팀이 우디 레소 용라 피네 뒤다도. 토섬도부당 구수 세땅 창래 가든낭양 섬진훈 냥양 포냥 리젠 개외 약도 약지 용어 당겐땡땡 라지 조조 나와 당겐바산 라지 시아바 디뚜 나와 리사 따외 리젠 디툭도 리디 용어 당 우기 레소 용당 조조 바 용 시아바 디뚜 낭게니 제 찬이 유베 개든 특징 가가 조조 당 Unga yakbo sotu be, dashi mingyu nying thakwa nesu du nyingkara.
0: Nese, gui gilan tuchi.
2: Tene dake benji, tasa tenpeng ki uti bubu gui gila nengshu lhenje tang. Ani lakchung la nengshu lhenje, ani potung la nengshu lhenje, aja pendo la nengshu lhenje. Kimi lhasa yube, benji tangme nengshu lhenje jala pune, nyingdari reishin toksim dobu tang, nemi chiting nangka shiba tang, chi tuen guba, kimza,
0: 去强烈仓杨文大型变化仓强烈预备阶段途径看看空地杨永伟这些民族领导们的水平了那是了初度龙井山道用了批呢阶段途径看看空地永伟这些民族杨水平了那是了阶段途径了阶段途径看看中途永伟这些民族水平了那是土气国际了
2: 跟真正拉当跟巴上拉，古树拉托家也不能乱来，就应该了。
0: 那是规矩拉托起。
2: 那是跟拉人对的不能话托起来，就应该了。
0: 那是了，时间交过规矩了。
2: 那是跟拉时间交过。
0: 那。

0: 平常龙七年七年空，别给龙七年谈的龙七六七年先输赢。
1: 空格里在哪了呀？俺中共的初级难度卡几趟？他个能行个？那么一百八十写不来？康明就被唐不如西送被康唐。唐不说是扩张过了呀呢有对就许不赢这样康的他这点呀呢记着欺诈了就过了我们这切过过也不谈敌人成为明年明月都叫了我们这马切不切切康萨给特别点都认为明晰了我们这切过个月呗过了呀呢我这都对就许出不赢塞不了这些呗呢他敌人的明的没扩张电子融为他明地日了扩来明月都叫了一呢和没融为就是这张在外搞了呀一呢康明绝呗唐不如西呗康唐明说说了呀我们顶着这切过个月的康明绝呗唐不如西呗绝不是绝弱了绝不是吧的能够按照他我们这切在那卖吧要么那写不顶着了苦苦要弱了那呢他的第一个给绝不是吧的我的切不呢叫我是要了说吧明晰快不是要了说吧顶着就能够去切过多可是呢康亚荣为明绝吧要么呢康亚荣为明叫我明晰快吧是吧得不了我的切呢要不多第二种为唐不是就多了唐不是的苦的不是为明晰弱了唐不是就在那顶着写不得这当苦的不是为成明晰热啊我都推荐别的第一个唐不的推荐我都唐托是要了说吧唐嘛是要了说吧要么呢我都撇开顶点那了呀用对你写呗对是要了说吧第一成大的就完了这张唐不如是呗唐不的我都俩卡的写写起过的是呢别的拆就完了别的的唐都就为语体电板切吧的这样明给亚坦要么那汤马要么那顿土就是个被出的都咱们点不热第一唐不松叶的早前往都写不热马到几个他几度唐不了爱不定的马热啊了是吧下面他都没去我这需求个热再不然就需要那唐不是早前在松叶汤马唐大概能行他扛断加超过去的第他们的送呗拉下就如此多了拉下就如的有点不多了有点不热这样看样容易明知呗通往对的交给呗去的点不切吧要么呢提有的点不切不多了下面跟着送的呗是呢这叫我不要把人送过来这些是多了这的看的是呢家家的看样容易明给通往的交给呗咋的看的是呢给的多了这张给的家家的现在不要康熙不要被吞电报就被扎卡着卡着药的是呢在外面的压抑呢我说给了送药嘛是吧给了送买不的都咱们电报的药了现在他卡着是呢该一了说吧为什么了说吧给几说不要康熙不要吞电报扎我说嘛电报咱们忙不要的话了第一个来给家我呢不要把饮食呗不要是多了不把地安做了呀卡的电报的呗是呢吞康电报出的电报的接着接着不要提大去吞康电报的呗是呢不要康熙特别吞电报饮食呗吞大地三万七度吞康电报出了不把饮就没找我拿了顶点去送不得空都送什么能行他这样我的书插着引爆了唐不是也是多了第一个的压抑呢他都爱三只是那只要么呢第一个的肯定是两个美国的压抑呢爱开白熊上卡这个了决定决决中马车间我的书给你接着黄了松什么能行亚特是的唐马是了说吧大概能行撇给那个压抑呢跟对你是去为对西说个挺大的意呢第早期往都写不咱们来他几度的呢明给亚特困难就把你不定的这边是呢第早晚你的妈的康都就明给那段第一个了压抑呢咖喱送到那个呀送被写没定的是度第一我在点呢也不是不读生贵别那咖喱送到那个肯定送了这是呢唐马的不把 흑발 조숨으로 지강 담으되 오나 베베다디 타도 강도 주민 토라야이나 지케주 지주루 컨데지데스나 통말 베발 흑발 조스 디가 그 흑발 시바디 당아도 두준게 류셰베가로야 제루 베마숨구 셰베로라 셰베테난게 다 흑베가블야 흑베가블야 이나 베베다디 이나 통말 자와디 이나 조치와 슈치와 딘데 레샤 숨버데 다치강 유바디 깔립 송다 나나야 근데 송마르스나 제발 내숨 제발 매숨마르 제발 시베 제바디 근데 지글로 코르스나 다 류그 나네 티제 임바지 이나네 내숨려야이나 제발 매스 디네 숨디 가르시에 와르스나 통마탕 파탕 타디 시에고 와르와라 제자 후배급려야이나 베베다디 민기 통말 자와디나 조초암 슉초와딘데지레 치제기 급려이나 컨데데스나 통말 자와야 요리 벌기도 자와야 요리 타말 자와야 요리 제장 제베급려이나 내숨려야이나 케바르메스 베데 다 자와야고려야이나 칼리숨다나네 따와 딘데지 떼나마데 칼리숨다나네 빛제베급려야 딘데숨르 빛샤베급려야 Kiki Jizun Jambe Yang. Sigang Ding on the Shebina, Kiki Shebe Buddha D, Jizun Jambe Yang, Sheba Ming D, Tomar Jawata, Diam Pichima De Yaina, Dinner Sumode, Jambe Yang G, Mudub Zers. Oh, Pedilla, Turn Shebina, Baba says you daddy, Kiddi, Rwala, Pergila Jawa, Dubutan, Yang Chima De Pichisha Namade, Mudub Zers, Jamgun Gis. 디베다디 타말 자와데 제당 쿠랑 듄데 숨는신 제발 내숨 케발 메즈 타발토 강롱시도 자와디 치제급을 야이나 딘데 자와스디 요리 은디 후베급을 야이나 베다 자사디 민기 통말 자와디나 슈치와 당 조치와 어 망치와지 예배추 진짜지 대낭 요리 제장 나대 대비는 쿠랑 숭예게 대비나는 숭배 숭디게 있나 야구 시부지 드레샤스니 칭아 야지 표결 농진 샘버 보 남나 다른 어디 슈구에가 거봐야 다가이
2: 생계 넘버 초 공감상 당대 캐남 최 신심바 태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개 롱진기 롱진 롭티 레첸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메 개겐 치모와 치린 도지라니 배겐 다트 리비에 콜라 치디난 시게비에 세나 엽쇼
1: 베데급려야 자난려야이나 가야데 갸동고 기시베 베데딜레 세낭 요마레 디지고게 체요마르 발라 디조체 왕도 순제 디슈글이나 구유유바지글 대낭으로 발라 나오나 베다 카르카르 요르베스나 베나차샤 기기시바도 가야데 갸동고 기시바디 레니 페지단제 기기시바도부터 다가는 신기 기기시 나마 현시 토네 페지 체류 유여바디 카레스나 가야데 갸시바디 공제 기시바디라 증부 니지기 나베타네 자와주발라 로드전 컨데레스나 기기랑제 이네 가이드 갸시베 이게 직 로알라 이게 딘데지 공제 기직려야이네 정부 니지기 자외 기기도부탕 다가는 신기 가이스야로 소바 와이스야로 소바 마이스야로 소바 다가는 신기 장기게 나려야가도 모르스야 딘데 용알라 다가는 신 컴게 나려야이네 코레스야로 소바 요아 다가는 신기 암돌로 소바 기기 나려야이네 음게 나려야이네 아로시바도부 동조 상말로 가르스나 버드제 루알라 버드샤다데 제장 자원나라야 가이데 갸종 기스에 코나레 송요 마레데 디조체 왕도 송버레 시양 버드 요르베스나 콩라 베샤브는 신 버드다 망다 요레 네 더동 가르스나 데야 가이 와이 마이 모레 코레 아로시바 더부 디게이나 카직 대야 모두 슈바 잠즈에 모두 지금 통을 더다 갈스나 보다 다도 망부도 알아 망부도 조카스나 표지 숙초어디에 내대 모두 슈베인 베나차샤 링 기사르게베 중딘데 땅어 집에 나라야이나 달링루 나라야 버저딘데 망부통주도 알 망부통주도 언데 대다 표지 지숙스네레 표지 숙침은 매자 내 드린데 레디시니 모두 슈메 자지 피글룽든 세모보 남기 넘구 베딥 따로 집에 유림 나라 야이나 다톤들라 토난난다 망부 통규도 공도 슈베 버저 대장도 머체 달하세 그게 나라 야이나 아주 두균 딱바르시 표지 등으로 깨세라 소바 매세라 소바 돈주에 가르스나 버저리 알아 다이네 깨탕 매세라 소바 돈주 두유라 통중 체바 소기 꽤 유장 그탕 튀르 때네 가서나 배주 땅치마 난과디 개침부시라데 와라 게탕 매세야딘데 배주 땅구세 유르 땅구치지 땅고라마고 당 양만나 땅미지베지라 게탕 매더블 배주 땅마 있느니 회세 유디라 퉁중체버 와라 퉁중체버 튼다디 전에 긍중망중나다 나대대나 배주 땅나 야구민두서 하바도 팅성 아주 포문능구래 포문능구 파주께 등두전에 딘데 시에고도 갈래 포무 인마 하코네 게세라 소바 포무 능구래 게 시에 디스나 딘데 이나 아래 대변나 양마 탑에 폐주 지룩시 레성구도 재단 동도 폐주 치마 녀버려 아 코나나메 시에베 있는 다지 폐주 디 등두전에 코나나메 나와 양만은 코나나메 삼로라 야이나 다 딘데스 폐주 등두전에 폐주 니부 쇼부 인바 퉁부 쇼부지 인베 그 이모다 알아 원데 포모직레 게스 럽두전에 알아 포모이와디에 제제 베르 강 베주 땅마당디에 마신바 인자 직제 니네네 두개기 베다 베주 동당기 지춘이레 대베 베주 동당 남바 사바지 인자 디디딩 아래 대베나 특제 동민연베 베자 베지 체당지 레성도 디 마레 따와자미 알아 공도 녜 모두 슈베 낭든 디게 토라 양제 주베 도지라가 준비 왕문나레 딘데 송유발라 게탕 가이 베자 데 페지 민기 토마죠 송무데 양제 주베 도지라가 이거 그 페지를 시바 대한 이민 유미소 우틀마 추 송교기 시에메드 마르바 이거 그 페지를 시바 디 다 망치와 시베 튼다레 망치와디 민규 통마를 좋아 있나 양 르가담 뉴시에 패무치 머인바지 민규 파탕 탈라 주버디야 양제 주베 도지라가 숭베 숭디니 나라야이나 코투버지로 와라 제다 내둔디라 게탕 가이 베다데 페지를 민규 통마를 좋으시베 코든디 대나마데 베다 체디게 폐주 동당기 남병원은 아주 20탕 모두지 슈버이나 베드 체다 나루능신 시베이나 나루능신 시베는 나울루 양만의 탱의 폐주 동당능신 시베이나 강도기 폐주 최초거든데 레민도 조라드 카레스나 뷰유르 뛰제 벼세 유주어로 와라 뷰유르 뛰제 베다 카레 폐주 직구미 텔라야이나 예수스네데 야마나 니데시 유버데 디 쿵네 베나 콩롱어드 슈베 기세라 소바 다가는 신게 기기세라 소바 가에데 갸 공배 기기시 자와더분니 두균 폐주 등두전에 랑레 토와 양만나 구셉치 우리기 지글야이나 베다 디디디 베주동아 임바디 세낭샤 베다 티다기 쿵네 베나 가이시바 더부니 랑당냠바 랑당 잡아잡아로 임바 양만나 다가는 신기 자조 임바 토보 임바 토모 임바 디지글이나 가이시바디 베주동고바 타 다가는 신기 와이셀라 소바 웨이셀라 소바디 다디디디 랑레 메바 암 양만나 랑레 마사 임베 지글라 페제 동고베 골야이나 케바즈 제베 디고게 제셰나라야이나 딘데지 대낭샤 아 제단 디 카드세셰 체브르베스나 베다 디게 머시 창마로가 베저 강식 표베 튼땡기 요리데 십데 페지 집에 규림 난라 표세 유틸레 뜨네 베저 강탄 강 페지 집 규미기 토라야이나 니스스네레 쿰디스네레 딘데지 차브레 제당한테 표주 당능 되잖아 표유를 떼제 되네 보다 강 표주 당마당 뒤에 섬시 치고야기 개침무시라래 팅상원의 셰브나 보다 대다 표주 치자오 태라 머시 네바두 너메 두루 양만나 단다 공원 시에베 주니 두루 디능신 표주 인지 미지 최고르세게 댐비 다 예수시 요마르데 나데 셰브이나 물균능신 로아 피주 제발레 랑드기 피주 제나 디기양 아이성도 조카르스나 피주 치게 정인의 표세 유지를 뜨네 외신 참배권의 피주 제규디를 낭진 직업이 개체무 시부대성이 금제 카르레스나 비율을 뜨제 표세 유지를 뜨제 보다 카르 피주 치구민 토기 람수스네리 쿰시스네리 조당스에지 너머네데 차차버와라 제장 차차버 인자 두루 디능신 춘이 디능신 되는 아주 삼로당 배주 제디 개치부 레성구두스 뺀는 아주 배지샤제 오르라지 슈베이나 배딘데지샤 깨기 깨기 아주 기둑들 식탕 시베드비 배딘데지샤베이나 공랑 오르 슈베능신 깨기 시베 버다디 배주 등두자네 깨기 시베 깨태양 공구르 위르기 유지인바 세세 체브르발라 하바도 체시바디 시세틱지레 시사 체위르기 강사진바 코투버르발라 다이네 디나라야 깨기 깨기 시세벌레 깨기 두시 깨기 중진 깨기 개보 시바도부 자요마레 원디 깨기 시바디 표주 당화타 시세치 ki sadi peju dengdu zane kongdu sheba nengxin kongguru wuri yinba peju yuji yinba seshe chebruwa la che zang gigi sheba di kongguru wuri gi kangsa yangma na peju yuji gila peju che gugu yuna diliang gigi kigi ngancu gidu gi nadir sikdang shi peju dengdu zane kongguru wuri yinba ya peju yuji yinba seshe chebruwa la dang nengxin 공어시에버능신 베제다티다 부유기 캐발라되제 되네 자고바디 공양시에버능신 개침부시라데 알라 리젠디나라양에 베데급숭베 자월댐베 지강태다기 코든타 다가능신게 베데피지동동 코알라야이나 캐베트라 숭당카리유메 자월라 길에머숭장 대시 베데강타 강유메 쏘게 베데당지베 내두 망부지기 토라야이나 모두 쉬바이 리젠 치메나라야 네 무투제 베데 최기 난두카 모두 쉬고 임베 가지세모 보난게 뒤도도 세나나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싱글링기 공감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 리첸 슈우인 팅디 리첸키 난튼 존네 게지링 초기 중국 초기 딜리사베 톡제진 듄베 초고타 뒤츠 케친러 딩조 강리 제베 고르타 중국의 지조 총투 경유로 모장 초스교티 점리러 리기 케친 표외 고르 퇴내 코지 당 코조 코지 지조 수교교로 군디다네 점린 변조러 중국의 군뉴 내베 고르 주엘람 약슈탄 레디 약슈 송투진네 중국탄 이시아시아 르난지키 냠레 진보러 군디당 외고르 캐나다타 중국 변조 총투 냠레티 니슈 첸부타 양신 갸치위 둘람 문베 고르소인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튼십저남 신조 니차르기급기 주시 시진핑키 댄슈다르기카르토 보스르기급기 구치비진좀 팅조개발슈부타 점진능신 주시 시진핑탄 보스르기급기 구치비 폐개기 추친러 투몬토 추도타 냠레기 류사바 냠토고바 갸카르키 종리모디탄 춘문딩섭난네 주구탄 갸카르키 주와 카초 댕키나와 기지링초기 체투토쿠르토뷰 개그망부연조르키 내수비네 조구초이키 둔비 조구탄 두츠이키 진셉탄신비 보스르키 냠레람수키 피뉴치르동규타 콜레시비울 호조이키 급추 보스르키 냠레람수키 슈킨팁슈 나르웨치르동규 콜레시비울 호조 냠제장도블러 군디동규제러 튜닝키 진텐비 문진체규 양우의 피계 동교티 콜레시비울 호조에게 급기 뇌부치로 동아타 송제치구 주시 시진핑키 보스르게 급기 구치비에 진좀 팅접게비에 둔첨탕부 촌도타 둔첨니비에 촌도로 쇼네 뒤접기 겐증 냠도 코로 뚜부슈진키 동림바치지바타 보스르냠레기 멍시댐부티네 콜레시비울 호조에게 뚜부슈치로 동구시 고추도 코비에 송시에 캐제나네 보스르게 급기 동림치부시 뇌부드네 보스 냠레 띵섭도 동외티 조고 칸아 듄디 보스 친부 냠레 뷔세토의 피게르 군디 동와 카초 세드나유 고베 라디미린 첸동 칸키 내주비네 보스 냠레 길람수주네 로니슈 송신 중국 냠레 피게르 로딘 굴밍앙 군디 동와타 퀄리티뷰 호조탄 튠지체네 점린 띠린탄 피게 용와 리게뷰유 중국초기 타딩기 진좀토 돈비 초고 캐친제 탄신비 보스링암레 댄주 양규 용규로 카초 세둔치 유지시 유비시 타딩기 진좀신 주시 지진핑키 퀄리티뷰 호초 두슈 치르동웨티 시공 캐친 카시 돈나와티 진내 계지 팀경을 냠토 송경체네 계지 제침탄 계지 직수의 전염강 최토비 견린 지구부터 니네 총마진 로기 타제 퇴보를 진내 냠제게 조기 왕자탄 누바 송경치구바 숨내 미만 띠와르 증비 폐개기 삼로 타경체디 냠제게 조기 니동야민 숨주류 균투초비 폐개기 추짐 퇴규러 군디동구바 시내 라단체네 Dianjia Jiuqiong le Gundi Dandi, Suigun Tan Suigun Minbi Dianjia Gi Jigui le Ngam Tu Kade Jiuo Gui Ba Jie Yin. Xie Guang Kechen Ti Kulishibu Lojo Tunji Shangdob le Tunin Kechen Dian Yu. Pakistan Ki Tengi Pakistan Cagbar To Chi Tun Zumye Bin Ni. Bosir Ki Kepki Guji Bi, Bosir Ngam Le Lam Su le De Sin Bi Lo Ni Shui Yin Nang To Bi Chumje le Cie Tui Ding Jo Chie Di. Lam Su Ti Ni Ge Kepki Cun Chi Ren Xin Ta, Pe Kepki Mingun Bi Dup Shu Chien Bu Din Bi, Le Di Si Yin Bi Ngun Zin Chi Gu Yue Ji Kui Yue Bu Ta. Zakun Chep Si Ki Dung Tu Rin Bo Ta, Cho Gyan Rin Lu Ki Guo Di Bi Gep Jung Wo. Bosir ki kub le kualashi biu lojo ki kub chi gecha shueba ta chongman rin lu songkyong chi ba. Nyamze ki cho ki soksin ki nubu dun bar gyab gyor ji chi bi genzi yu ji kui du. Zhugu tan gya ghar ki zhuwa tuen nir denlin ki cho su ngar wai pi ge zhuwa r gundi dong gu. Kashan ta tianjin tu jin zum nan ji. Zhuxi Xi Jinping ki zong li modi tan lar yang cho ni bi war jin zum nan war ge ji ji cho ki tu gur ge kip to bi yu ba ta. Gekim Nibiu Guchibie, Zhugu Tam, Gekhar Gekim Nibiu Tabchu Renxin Tam. 普遍人心，卡住人心借谈中央预备内团体拉什苏明安光家几日定时闹他中国谈杨哈罗湾若得推梦起文字开进主预备文字签约加哈尔奇区别策划托内组别内加哈尔谈中国结构尼表古区别全尼表中华电表案批给中华各自学别谈特具给托在谈破起苏色内加哈尔谈中国中华搭档怎么谈批给东国别那些签约别谈内组别为哪加哈尔奇亲自表得罪龙头长内结构尼表古区别展露了开店就不谈推崇去年比尼巴尔图推梦起文字起家摩托起入当年社会堂过了是比那天他最起归别文字真几多穷越几归越不是年前给用给文团苏军联系促进必经图促进一些明年天南起江多建国的起归这起苏军联系批给了江多起对路体外马王金不满色江多从团加起入动画归女三百年别文字起不是年前的 Kipta 级别年冬革命艺术走出旅中国江都从团批给给年数两万八年冬革命艺术建个路了中国江都从团去七东南镇东部的阿国同区了给冬革命艺术增一谈期望阿谈三季新不贴过了十月江都从团东部的去给这巨皮谈成全出给送年西坑过了十月安堂部立月第六道堂部的级别牌中国乐观蓝火谈李老子为数所团在七东南镇七次推送不来给这些局长拍罗他龙秀六顿出口的起诉他江道出现女个春穷堂苦有松根起这些所团在给阿托电票安排了又不是这月日期开前期中国国立西部马拉恰仓学给坦部永东期四川马拉准备他国立西部内七学坦配给着教学给加给土别女个马拉准备女个怎么他女个三百两块了米特平女所开空所江道团列扩展堂扩展扩展组内江道从团配给了孟西干部订阅咸阳中国起来给江道扩展这台起托他们了摩托兄弟革命江道建体西北区归他团结苏军所镇通知所与人西部的开发切地其中从团团团列两头彼此托东团人部了官的单元明儿过了十月，从团体江都天涌球球起，各在团层数列表。江都从团体军队配给七团团级别，苦肉起输给南田安冲突千百万岁，特团团列配给一排团家切入签约。俺们这个做从团配给村队延续南五百七百新了，年冬革命送九六六个六树兰花坛，年女龙女江都青女。